0: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회색이라고 했다라는 거는 우리 다 느끼실 수 있죠. 회색은 뭔가 암담해 보이고, 투명한, 선명하지 않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걸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또, 막연하게 이렇게 색깔만 들었을 때는, 그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또, 전문가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아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색 하나로 사람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왜그 색을 골랐어? 라는 질문과 함께, 바로 이 색으로 또 풀어주시니까, 그게 또 핵심적으로 이해가 확 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이어갈 텐데요. 제아쌤, 이번에 신입 회원으로 커뮤니티 함께 하시게 됐잖아요.
2: 네.
1: 노래 한곡 소개해 주실래요?
2: 네. 노래는 아이유의 팔레트 들어보겠는데요. 좋아하는 색도,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죠.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아이유 팔레트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선택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상황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 떠오르는 색 하나를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있다 없다?
1: 없다.
0: 없다. 네, 맞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홍쌤.
2: 네, 만약에 우리 가족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3: 저는 무지개 같아요. 가지각색 다양한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2: 네. 네. 다양하기 때문에 무지개라고 하셨네요. 네.
4: 저희는 노랑.
2: 노랑.
4: 저희 집에 다른 아이가 있거든요. 다른 아이가 있는데 기준이 그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돌베기 이 정도거든요. 항상 뛰어다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웃는 일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노랑.
2: 네.
4: 모든 기준이 그 아이 기준이라서 그렇게
2: 네.
4: 돼요.
2: 너무 설명을 제가 색지심 상담사인데 제가 안 해도 될 만큼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0: 그러니까요. 다음 네. 대사를 쳐야 되는데 두 분이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표현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색 이야기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2: 네. 색지심리에 아주 적합한 풀이까지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족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느끼냐에 따라 색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상황 2 한번 또 가보실까요?
2: 상황 2요?
0: 네.
2: 네. 그럼 상황 2면 요즘 청소년은 청소년 너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 될까요? 이번에는 우리 바느질 선생님부터.
4: 검정?
2: 아, 검정이요? 네.
4: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물론 다양하게 자라는 게 맞는데
2: 네.
4: 맞는데 청소년 사춘기 겪어가면서 거기는 색깔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 암을 그걸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2: 아, 암울해 보이셨어요.
4: 네, 네. 그냥 모든 게 짜증과 투정과 그게 순한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굳이 색깔로 표현한다면 검정.
0: 요즘 청소년을 우리 바느질 쌤이 표현할 때는 검정. 근데 우리가 청소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청소년이 자기의 색깔을 뭘로 표현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4: 무지개로 해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0: 네.
2: 네.
0: 재하 쌤은 어때요?
3: 저는 무채색 같아요. 진하기에 차이가 있을 거다. 어떤 아이는 회색, 어떤 아이는 더 진한 검정, 뭐 이렇게 무채색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을 잃고 빛을 잃어서 어두워진 아이들. 네, 그렇게 보여요.
0: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우리 세대 50 세대 애들이 바라보는 청소년들은 이렇게 무채색,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밝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강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색으로 표현이 되실까요?
2: 아, 저도 좀 따라가 볼까요? 저도 무채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모든 색깔을 다 섞게 되면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 자아 정체성을 향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생각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자신을 찾아가며 정말 밝고 희망적인 색을,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0: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이 약간씩 다른데 밝음에 대한 희망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다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음 상황에서는 또 코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모 세대 우리가 아래 세대인 청소년 세대의 색을 바라봤다라면 우리 부모의 세대의 색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색이 좀 표현할 수 있겠는지 재하쌤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3: 저는 그냥 떠오르는 게 나무 같아요. 그러니까 그린하고 갈색. 네. 그 두 가지 색깔이 떠올라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고 안정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무처럼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고 뭐
0: 부모님 얘기하는데 막 눈시울
3: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하. 아, 네 그런 네네. 게 있네요. 네네.
0: 그런 마음에 네. 또 나무 같은 우리 아빠가
3: 네네네
0: 생각이 아빠 나서 갑자기, 또 눈시울이 시끈시끈하셨어요 방금. 네네네. 어 우리 바느질 쌤은 어떠세요?
4: 저도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투명 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생각나지 안 돌아가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침에 밥 먹다가도 그냥 생각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투명.
0: 그냥 부모 생각만 하면 어떤 색깔을 입히지 않아도 네. 그냥 그 색깔 자체만으로도 부모님 생각이 네. 날 수 있다. 홍쌤 이렇게 또 부모 색깔을 입히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2: 저도 사실 갈색을 좀 떠올렸는데 갈색을 보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흙도 갈색, 나무도 갈색, 빵도 갈색. 네, 이 소중한 것들이 눈에 딱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함께 있고 생존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색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보호와 헌신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0: 그러니까요. 부모님들의 헌신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또 흙과 연관된 또 갈색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시니까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청취자님들 또 시청자님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저희 무한 꼬미티 여기 누가 진행한다고요? 꼬미티 천천만만 코너에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이런 풀어주는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장면들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다르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세대, 3세대가 모이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도 이번에 좀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 강사님 입장에서 이 워크숍을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번에 연장선상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사례가 워크숍 사례도 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공개방송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사례가 약간 있을 것 같은데 들려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2: 네,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 김제시에 있는 그 대부분의 초등학교를 한번 색채 심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이 끝나니까 담임선생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 했던 거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게 자기 아드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들이 분노해서 형이 나에게 너무 자주 화를 내고 그게 좀 폭력적이다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사실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잖아요. 형들이 많이 다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봤던 거예요. 예, 그런 익숙함이죠. 그런데 아들이 쓴 글을 본 순간 그 아이가 받았을 고통의 크기가 그때 느껴지신 거죠.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그 우리가 잠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익숙해진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상대방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이 워크숍 때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8월달 지난번에 워크숍 진행을 하면서 자녀와 아빠, 그다음에 또 딸과 엄마 이렇게 아빠가 오신 분도 계셨고 엄마가 오신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딸과 아들 같이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색깔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다르게 나왔고 근데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아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각자의 보는 세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이제 워크숍 때 또 우리가 봤던 기억 경험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질문이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복순 쌤, 처음 이 워크숍 세대 공감 뭐 컬러로 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생소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4: 생소하다기보다 색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이게 색깔을 보면 거기에 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빨간색은 힘이라든가 뭐 흰색은 순수라든가. 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냥 색깔에 대해서 워크숍이라고 간단하게 듣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와서 심리 쪽으로 넘어가니까 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깊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0: 깊다. 깊다라는 의미는 어렵다 아니면 재밌다.
4: 호기심?
0: 호기심?
4: 네.
0: 아, 어디서 뜰지 모르는데요. 어렵다, 깊다 그랬는데 호기심.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제아쌤은 어땠어요?
3: 저는 이제 아이하고 함께 왔었는데 아들하고 함께 왔었는데요. 그 아이가 어떤 색을 좋아할지 미리 물어봤어요. 너는 너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 것 같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 색과 자기가 직접 이렇게 체크했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세대 공감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색깔을 좋아했지? 내가 지금은 제가 요새는 옷장을 보면은 다 부채색이 하얀색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명암별로 이렇게 색이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노랑을 좋아하는 아이였더라고요. 근데 체크를 하고 나니까 노랑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다시 본연의 나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3: 세대 공감을
0: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네네. 이렇게 좋은 나를 또 되돌아보는 네네. 시간이기도 했는데 또 진행하신 강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워크숍 진행했을 때.
2: 이제 후기들을 살펴보니까 색채 심리가 상당히 흥미롭게 접근을 하셨었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가족 간에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좀 더 가정에서는 애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애착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에 또 중요한 정점이 있었죠. 이 휴먼 팔찌.
3: 네.
0: 나의 컬러 잡아보고 그다음에 팔찌를 만들었을 때 나는 내가 나온 색깔로 팔찌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각자 또 취향이 달랐어요. 그거에 맞춰서 또 각자 맞춰서 또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또 솔솔했던 그런 워크숍이었습니다. 워크숍 듣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직접 해봤고 체크를 했는데 아이하고 달랐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느꼈던 나의 감정하고 좀 다르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4: 저는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똑같은 점수의 색깔이 4개가 나왔어요. 높은 제일 높은 색깔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흔치 않다고.
0: 궁금한데 무슨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4: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파랑과 초록과 보라. 하나가 뭐였지? 이렇게 색깔이 네 개가 나오더라고요. 40점으로 똑같이 나오고.
0: 아, 40점으로?
4: 네. 네. 제일 낮은 점수도 저는 26점인가 그랬어요. 이게 편차가 없더라고요. 거의 편차가 없이. 다양하게 이렇게 쪼르르 나오니까 나는 뭐지?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궁금했었어요, 사실.
0: 네네네.
4: 관심 있어서 왔는데 거기에 심리가 들어가니까 내 심리는 뭐지?
0: 내가 가지고 나타나는 심리는 뭐지? 네. 이런 생각을 잠깐은 네. 하셨구나. 재하쌤은 또 어땠어요? 확인해 보시는
3: 네,
0: 거예요?
3: 네, 확인하고. 저도 저는 제가 제일 점수가 낮았던 게 핑크였어요.
0: 핑크핑크 같이 네. 힘났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3: 네, 그러니까요. 감사해요. 핑크가 아니어서 저는 핑크 팔찌를 만들었거든요.
0: 아.
3: 나한테 부족한 건 뭘까? 다른 것들은 제가 다 대부분 저도 40점대였는데 핑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20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감정 표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0: 그래서
3: 생각을
0: 그런 의미로
3: 하고 핑크를 핑크? 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다 저희 딸을 줬어요. 핑크가 왜요? 잘 어울리는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이러면서 핑크핑크 엄마에게 부족했던 핑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너에게 준다 이러면서 줬어요.
0: 그랬더니 딸이
3: 네, 화장대에 잘 올려놨어요.
0: 엄마를 생각하면서 항상 네. 아침마다 네, 보는 네, 거군요.
3: 네네. 네, 네. 잘 보고 있을 거예요.
0: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휴먼컬러 그때 색상 이렇게 저희가 확인했던 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2: 네, 원래 휴먼 팔찌는 나의 이제 결과대로 만드는 건데 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자율성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하 선생님 말씀처럼 나에게 부족한 거를 기억하고 내가 좀 균형을 잡아가려는 그런 마음들도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우리 바느질 선생님처럼 뭐 네 개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 봐요.
2: 색깔 휴먼 컬러 검사든 네. 성격 검사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나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네 명이서 모두 빨강이 나왔다고 모두 다 같은 성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MBTI도 마찬가지고 넷 모두 같은 성향이 나왔다 해도 그걸 선호도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0: 네. 선호도가.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강사님 이렇게 네. 두 분들이 처음 이렇게 참여하고 그때 당시에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저희 강의 딱 오셨을 때 저희가 의뢰를 했고 그날 오셨을 때 강의장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 어수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대 공감이잖아요. 네. 3세대가 참여를 했으니 당연히 분위기가 다양한 색깔이었겠죠. 그래서 어수선했지만 굉장히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가족 간에 함께한다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0: 그렇게 기대를 안고 잘 진행해 주셨는데 또 한 번 남았어요. 오늘 공개 방송 있고요. 나중에 저희 이제 성과 공유회처럼 기록물이랑 그때 작성했던 거 가지고 한 번 또 나눠주는 행사를 있으니 그때 한 번 또 초대하겠습니다.
2: 네, 너무나 기대돼요. 꼭 초대해 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 이제 잠깐 음악을 듣고 갈 건데요. 선생님 한 번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갈 건데요. 색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색깔 노래에 빠질 수 없죠. 샤이니의 컬러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샤이니의 컬러풀 듣고 왔습니다. 이번 코너는 이럴 때 나는 무슨 새 코너입니다. 누군가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내 마음은 무슨 색인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실 건데요. 우리 바느질 쌤부터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나와 누군가 전혀 의견이 달랐을 때.
1: 색깔로 그걸 표현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색깔로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0: 내 마음 색깔.
1: 내 마음
0: 내
1: 색깔도
0: 마음 색깔.
1: 마찬가지죠. 이게
0: 그때.
1: 상대편이 예, 내 의견과 다른데 그 의견이 내 의견보다 좋다고 하면 파란색에 가까울 거고, 만약에 아니다고 하면 붉은색에 가깝지 않을까.
0: 파란색일 때는 긍정적인
1: 네.
0: 의미일 것 같아요.
1: 내
0: 근데
1: 의견과 다르지만 그 의견이 더 좋다면 파란색에 가까울 거고, 만내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붉은색에 가까운 게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제아쌤은요?
2: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얘기를 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시 빨강으로 했다. 그러면 나도 빨강이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해도 나를 위한 뭐 조언이나 이런 거였다면 나도 노랑이나 그린으로 갈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지만 그 반대가 나를 위한 반대인지 정말 나랑 싸우자
0: 긍정적인.
2: 이러고 도전하는 건지에 따라서 나도 색깔이 달라질 것 같아요.
0: 강사님 워크숍을 너무 잘 진행했나 봐요.
3: 그런 것
0: 이분들
3: 같습니다.
0: 그죠? 잠깐
3: 전문가가 다
0: 그죠?
3: 되셨습니다.
0: 느낌이 확 그러는데요. 근데 두 번째 질문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두 번째 질문도 똑같이 말을 할것 같아.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을 때의 색깔. 근데 이 색깔은 약간 두 분은 성향이 좀 달라서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느낌이야.
1: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다는 얘기는, 아까는 내 의견에 대해서 답이 제가 듣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얘기는 일단은 저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0: 녹색.
1: 예.
0: 제아쌤은요?
2: 저는 파랑.
0: 파랑.
2: 바다처럼 이렇게 다 품어준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파란 느낌을 들었을 거예요. 뻥 뚫리고 포용해 주고 뭐 안아주고 이런 느낌? 파랑?
0: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약간 마음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틀려요. 오, 신기하네요. 그죠? 맞죠?
3: 네,
0: 이
3: 맞습니다.
0: 상황마다 색깔로 표현하는 게 사람들의 감정 이런 게좀 다른 것 같아요.
3: 네.
0: 한번 풀어주실래요? 표현.
3: 네. 지금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나와 좀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편안하진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뭔가, 감정의 동요가 되면서 불쾌감이 떠오른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나와 다른 관점과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렇대요. 나는 이분들이 지금 워크숍 참여해가지고 호기심도 많고 뭔가의 욕구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 흡수가 잘 돼서 오늘
2: 맞아요.
0: 이렇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가장 필요한 색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색은 뭐야? 제아쌤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2: 저요? 노랑이요.
0: 노랑. 아직 말하지 마요, 이유는.
2: 노랑이요.
0: 말하지 않아도 막 먼저 얘기해. 바느질 쌤은요?
1: 저는 빨강.
0: 빨강?
2: 네.
0: 강사님은요?
3: 전 주황이요.
0: 주황. 오, 필요한
2: 주황
0: 색깔이 주황색.
2: 궁금해요.
0: 그죠? 궁금한데요?
2: 네.
0: 강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3: 주황은 굉장히 그 인간관계가 뛰어난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있으면 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역동적이에요.
0: 나?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람들과 많이 재밌게 웃고 신나게 노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라는 것 같아요.
0: 마음으로 네. 어, 주황색. 어, 빨강색하고
2: 아니 노란
0: 노란색하고 빨강이라고 하셨어요. 어,
1: 저요?
0: 네.
1: 어, 저는 요새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0: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1: 응원도 필요합니다. 빨강. 어.
0: 선생님 잘하고 계세요. 응원할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빨간색을 좀 드려야 되나? 네, 제아 쌤입니다.
2: 제가 저기 있는 저렇게 스마일 노란색을 좋아하는데요. 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게 노랑이고 되게 희망차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봄의 개나리 이렇게 희망차게 무엇을 시작할 때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노랑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노랑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세 분 모두 다 지금 에너지, 열정 그런 기분 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그런데 각각 색깔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계시는데 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예, 좀 해주시면 좋은 질문? 짧은 질문을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
3: 어, 청취자들에게 질문이요?
0: 네,
3: 어.
0: 자신의 색을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
3: 사실 인간은요, 자신도 모르게 색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인지의 55% 반이 넘게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면 주변 정리부터 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보여지는 것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빨강이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좀 마음이 자꾸 화가 나 그럴 때 반대색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해요. 반대색은 이제 초록이잖아요. 그러면 안정. 내 마음을 좀 편안감을 주는 그렇게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이렇게 반대색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퇴근길에 또는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문득문득 차를 마시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슨 색깔이지? 어떤 색깔을 주면 내가 조금 힘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넌 지금 무슨 색이야? 라고 얘기할 때 바로바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음악은 우리 선생님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좋은...
1: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0: 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요.
1: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머리 비우고 각자의 색을 한번 떠올리면서 듣겠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정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 것 같아요. 세대 차이 없애야 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대 공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세대 차이는 반드시 좁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하쌤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1: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먼저 경험이 많은 세대가 뒤의 세대들에게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쟤네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나도 저 때는 그랬지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바라봤겠지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우리 선생님은요?
2: 지하 선생님 말씀처럼 세대 차이는 없어지지 않겠죠? 살아온 시간이 다르니까 그냥 너희 세대는 너희 세대이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 서로 인정해야죠. 살아온 시간이 다른 것만큼 보는 시각도 다를 거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 저 아이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니 당연히 그 세대 살아오시는 것만큼 보이실 거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0: 인정은 다 되는데 네. 뭔가를 그 나이대가 되어야 이렇게 바라봐지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강사님은 어떠세요?
3: 네, 세대 차이는 우리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네, 고대 벽화에도, 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세대를 좁혀야 하냐, 좁히면 좋겠죠. 당연히 좁혀야 되겠지만, 문제는 세대가 달라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이제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좀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예, 좁혀질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꼰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젊은 청년들에게도 역꼰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좀 경험이 많으니 그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배려를 좀 해줘야 하겠지만 청년들도 어른들의 세대에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적 우리를 이해 못해라는 역꼰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서로 노력하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 역꼰대라는 말 오늘 들으면서 또 생소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아지는 것이 꼭 공감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색과 당신의 색이 달라도 왜 그 색을 골랐어? 한번 물어보는 것. 그게 공감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 같이 함께 해주셨는데 방송 소감 나눠주시고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선생님부터.
3: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색으로 조금 더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제아쌤.
1: 색을 보면서 나를 정의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한 번 더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2: 색은 이쁘지 않은 색은 없죠? 모든 색은 이쁘고 모든 색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저희도 각각의 다른 시각으로 보지만 그 시각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더 길게 2시간, 3시간 밤새 이야기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 비 안 오고요. 조심히 안전하게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색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빨강도 누구에게는 설렘이고 누군가에게는 화일 수도 있고 같은 파랑도 누군가에게는 평온함 있고 누구에게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어떤 색을 골랐느냐 보다 왜 그 색을 골랐어요? 한번 물어보는 것이 있겠죠. 오늘 방송이 끝난 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너는 무슨 색이야?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티가 준비한 색 전문가와 함께 한 워크숍, 그 이후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엔딩곡으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여자니까, 남자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누군가의 능력을 판단할 때, 혹은 역할을 나눌 때 말이죠.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평등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자니까, 남자니까 대신에 그 사람이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작지만 중요한 시작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양성평등 주간인 9월 첫 주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IU

번째 방송, 9월의 첫 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 셀레브리티 듣고 왔습니다. 9월 첫 주는 양성평등 주간이죠. 1995년 여성주간으로 시작해서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의 양성평등 주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일까요? 노르웨이의 사회학자 웨이스테인 굴보그 홀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할 가능성이 약 두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남성, 여성 모두 행복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는 거죠. 결국 더 행복하다는 거죠. 우울과 폭력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더 낮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성평등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어떤 목소리를 방송에 담을 것인가? 시민이 직접 방송을 만드는 공동체 라디오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디어, 그런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그런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요, 조금 더 평등하고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요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우리 동네.

네, 935 라디오 전주원, 935 라디오 전주원 로고송을 한번 AI로 만들어봤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열리고 있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개막식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개막식 현장을 직접 가서 담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정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들으실 때는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움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립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은 지속 전주 함께 잇지를 주제로 9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1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 발표를 비롯해서요, 공예와 문화, 과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7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 입주 공방 체험과 전북시민대학 50플러스 플랫폼의 활동 성과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개막식은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고요.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산명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6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 지역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65회 전라예술제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 동안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전라예술제는요, 전북의 미래 예술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공연과 전시,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축제 시작은 5일 오전 10시 퍼레이드로 시작됩니다. 전주시청을 출발해서 오거리 문화광장과 팔달로를 거쳐 전라가면까지 이어지고요. 전주 청춘 취타대를 비롯해 전주 전통 농악 보존회, 전주 기접 놀이 보존회, 정동마을 보존회 등이 참여해서요, 전통 문화와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5일 오전, 그러니까 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요, 전주시청에서 오거리 문화광장, 팔달로, 전라가면을 이어지는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행사 개막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 전라가면에서 열립니다. 국악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전주 예총과 전남 예총의 연합 공연, 전북연예예술인협회 공연과 시군예총 합동 공연 등이 이뤄집니다. 전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미술과 사진, 건축, 문학 분야 작품 전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관 2층과 3층에서 열립니다. 또 1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중회의실에서 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장르별 공연도 있는데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는 9일 오후 7시 30분 연극 공연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7시 30분 음악 공연, 13일 오후 7시에는 무용 공연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제65회 전라예술제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1원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9월 5일과 6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K-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야시장과 음악공연, 영화상영, 새벽시장 등 밤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5일 열리는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경기와 연계해서요, 양팀 유니폼을 입고 시장을 방문해 SNS 인증을 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전통시장 이용권 5,000원권을 제공합니다. 1만원권 이상 구매 방문객 대상 이벤트도 있습니다. 헝가리의 전통 춤과 음악을 전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요, 오늘과 내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얼스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차르다시 헝가리의 나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요, 헝가리 국립유산원 예술단이 참여해서 헝가리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입니다. 차르다시는 느린 선율로 시작해 점차 빠르고 역동적인 춤으로 이어지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 헝가리 전통 문화의 흥과 정서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은 4일 오늘은 오후 7시 30분, 그리고 5일 토요일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 30분 모두 3차례 진행됩니다.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얼스마루 대공연장이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입니다. 켈라 채틀의 This Is Me.

0: 네, 영화 이데안 쇼맨 OST였죠.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양성평등 이야기와 참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1회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를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토요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식탁 사익길이 주관합니다. 개막식은 열렸고요. 영화제가 5일 오후 6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수상작 두 편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화제 사무실 063-272-02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화도 송환이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서요.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서요.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어제 9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해서 열리는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요. 모든 상영작의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있어서 영화를 본 뒤에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여성영화제 희어락락은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 주관하는데요.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리는데요. 제가 어제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음원이라서요. 주변 소음이 섞이고 음량이 조금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 청취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하다 유연하게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연악락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전부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 여성단체 여러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자,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움직이다 보면 결국 움직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개막장은 남태령인데요. 오늘 이 영화제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만나고 함께 웃고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양성평등 주간 기념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어락락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어주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그리고 전북 여성노동자회 회장도 하고 있는 김희자 대표님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양성평등 주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9월 2일 어제 전 우리 여성단체연합 대표이신 박영수 대표님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원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드리고 싶은데 본업에 충실하신다고 얻었습니다. 네. 정말 꼭 보답을 바라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배님이 국민훈장을 받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주간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주위에는 여성의 지위가 이제는 남성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광역단체장 중에는 여성이 단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2026년 경기도지사에 추미애 님이 되셔서 이게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다 네, 그 바라보면 여성이 능력이 없어 선출되지 않은 게 아니라 당내 후보조차도 선출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올해 우리 영화제가 19번째입니다. 여성 영화제에서 여성폭력, 여성노동, 성소수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상영해 왔습니다. 여성 영화제 회원락락을 놓치지 않고 오신 분들 혹시 생각나는 개막식 작은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개막작을 제가 찾아보니 2011년에는 성장다큐 아이들, 2014년에는 뜨거운 악년, 2018년에는 헌팅 그라운드, 그리고 2022년에는 경화의 딸로 해서 특별 영화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났으면 되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에는 이 여성영화제를 희연난락을 20주년이 됩니다. 올해 19년이거든요. 그래서 20주년이 되는데 개막자, 상영자, 폐막자 19년 동안 해온 것을 총정리하여 참여했던 감독, 스텝, 배우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특별자치도 자치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전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돌아왔으면 합니다. 2026년 제19회 개막작은 난태령입니다. 그때 그 겨울 물러날 수 없었던 날들을 음미하면서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2: 네. 우리 김익자 대표님 말씀대로 19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영화제를 이렇게 이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요. 물론 전북 여성단체연합에서도 노력을 하였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긴 세월을 같이 이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행사는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찾아와 주신 소중한 분들을 작년에는 제가 일일이 호명했더니 왜 이렇게 호명을 하냐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준비를 했어도 이렇게 오셨지만 예약을 안 하신 분, 예약을 하셨지만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센스 있는 분들만 오셨나 봐요. 박수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영화 계속 보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이번에 되셨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도지사님 여성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입니다.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열함락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영화제를 준비해 주신 전북 여성단체연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영화인과 도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통해 여성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나눠왔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새로운 시선을 만나고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차별과 폭력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제가 모두에게 새로운 공감과 연대를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그리고 아, 제가 양성평등 주간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성평등의 의미를 새기고 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하는 달이고요. 9월 1일은 18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달입니다. 그래서 128년 전에 여성의 목소리를 이어 오늘의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성평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김희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저 박영수 전 전북 여성단체랑 상임 대표님께서 9월 1일 날 열리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평평등 실현을 기려한 공로로 국민훈장 공연장을 수호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애써오신 박영숙 전 대표님의 뜻깊은 소원을 제19회 전북 여성제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는 트레일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영화제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슬로건 전부 아시나요? 발음이 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유, 오늘은 정말 수준 높은 관객들이 오셨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필요할 때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연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트레일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0: 만드신 감독님 나오셔서 네. 짧고 굳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조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북 여성영화제 트레일러를 지금 네 번째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는 제가 만들고 싶다고 솔직히 좀 쫄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여성 감독으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할수 있는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을 수 있으면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는 제가 하고 싶다고,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는 AI로 만들었고요. 그 AI가 지금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 굉장히 핫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만들면서 느낀 거는 그 AI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이 그걸 선택하고 그걸 방법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더 깨달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맨 처음 해파리 그 포스터 이미지를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연하다, 유연하게라는 어떤 그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의미가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여성으로서 활동을 할때 굉장히 그 보여지는 편견들과 뭐 이런 그 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유연하고 유연하게 사실 힘들지만 사실 그 부드럽게 하는 게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일단 해파리가 바다를 유영하면서 그 저희의 그 인생을 이렇게 필름의 촉수로 담아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또 자유롭게 만나고 하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일단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7시에 제 영화가 상영을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어떤 영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슬로건과 상영작 소개해 주실 방지희 프로그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큰 박수로 이때 쳐주세요.
2: 안녕하세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방지희입니다. 준비위원분들과 함께 정한 올해 슬로건은 유용하다, 유연하게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총 10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작 남태령은 김현지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로 남태령 대첩의 28시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촘촘히 기록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연대한 시민들의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날 9월 4일 오후 1시에는 유재인 감독의 지우러 가는 길이 상영됩니다. 임신 중단을 결심하며 자신의 길을 찾는 여고생 이야기입니다. 4시에는 유소영 감독의 다큐 공순이를 상영합니다. 3년간 카메라를 들고 엄마의 일터와 삶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7시에는 우리 트레일러를 만들어주신 조미애 감독님의 영화 오늘의 카레가 상영되고 이후 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엉겁결에 가족이 된두 사람의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톡 시간에는 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조미애 감독님이 들려주신 영화 이야기를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인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유진 감독님의 이반니 장만옥이 상영됩니다. 중년 레즈비언 만옥이 고향인 이반니에 내려와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4시에는 세 편의 단편이 상영되는데요. 정유미 감독의 안경과 허가영 감독의 찬여름은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되었던 화제작들입니다. 안경은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칸 국제 영화제에서 유진의 무의식을 들여다본다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인정받았습니다. 찬여름은 고된 삶을 산 노년의 영순을 보여줍니다. 김소영 감독의 파란불은 위태로운 친구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7시 폐막적으로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여성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전준영 감독의 F-우먼이 상영됩니다. 소통과 단절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민 시네마스쿨 작품으로 신지환 감독의 울지 않고 말하기가 상영됩니다. 20대 여성 우리의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대작 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든 영화의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10편의 영화를 유영하시면서 유연하게 낯선 세계와 새로운 시선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개막작이 남태령이죠. 그리고 남태령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의 누로입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면 한두 사람이 따라 부르고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부르죠. 오늘 그 노래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노래해 주셨던 민중가수 김용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바위처럼입니다. 남태령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지켰던 것처럼 노래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죠.

0: 아침에 열기가 막 저도 막 웃어서 비치는데 아, 이 남태령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현기 가수님이 아, 남태령 개막장이다 했더니 두말 안고 오셨어요. 자 이제 멀리 마산에서 차를 끌고 오셔서 힘드시지만 참고 앉아계신 우리 김현기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태령 연출한 김현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개막식이 이렇게 화끈할지 전혀 모르고 왔는데 저 손이 후끈후끈하네요.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고요. 저 슬로건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영하다 유연하게.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삶을 살아오는 기본 태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견디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남태령에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많이 웃으시라고 만들었는데 또 많이 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어떠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0: 제 19회 전북 여성 영화제 희열왕나 제19회 전북 여성 영화제 희열왕나
2: 네, 제19회 전북 여성 영화제 희열왕나 개막식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와서 녹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직접 녹음한 음원이라서 주변 소음이 섞이거나 음량이 좀 고르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막식 할 때 김학식 사회자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여권통문인데요. 9월 첫 주가 그 양성평등 기념주간이 된 배경에는 여권통문이 있습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이 이 여권통문인데요. 당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과 직업권 그리고 참정권을 주장했고요. 정부는 그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서요. 기존에는 이 양성평등 주간이 7월이었는데 9월로 옮겨진 이유가 이 여권통문 발표된 날을 기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정하기도 하고요. 첫 주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는 때로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토요일까지인데요.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리고 있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열왕나에 한 번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OST의 OST입니다. 흔들흔들.

네, 영화 82년생 김정 OST 흔들흔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10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덕진 보건소 등에서 진행되고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정원,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치유 심리극,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치유 요가를 비롯해서 타로를 활용한 마음 토닥, 색채 심리, 스트레스 관리, TCI 기질 성격 검사, 웃음 테라피 등 모두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별로 3회에서 8회까지 진행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 10명입니다. 신청은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전화하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한 걷기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이번 걷기 동아리는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과 함께 팀을 꾸려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6개 팀으로요. 한 팀당 5명에서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1일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로 진행되고요. 전화 신청한 뒤에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경광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진과 함께 촬영한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요,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개막식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조금 거창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여자니까, 남자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에 동등하게 귀 기울이는 것.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5 라디오 전존,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와 같은 그 카페 이제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부끄럽지만 내가 용기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벨리댄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비로움, 몽환적, 배꼽춤, 사막, 이슬람 등참 다양한 것들이 연상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365일 벨리댄스만 생각하며 즐겁게, 아주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 모셨습니다.

0: 좋네요.
1: 아유, 별
0: 이
1: 말씀.
0: 유진님,
1: 네.
0: 너무
1: 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365일 벨리 댄스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시민으로
1: 네.
0: 소개해 드렸는데,
1: 네.
0: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과언 아닙니다.
0: 그럼 정말 365일 벨리 댄스만 생각하세요?
1: 거의 뭐 그렇다고 보죠.
0: 오, 하루도 쉬지 않고,
1: 네, 작품 짜느라고요.
0: 전문가시니까,
1: 네.
0: 창작 활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제가 작품 짜고 또 회원들 분들께 이제 가르치니까
0: 네네.
1: 그렇다고 봐야죠.
0: 365일 벨리 댄스만 생각하신다.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1: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라?
1: 편안해요.
0: 아, 정말요?
1: 네.
0: 편안한 게 제일 아닙니까?
1: 처음인데도 편안하네요.
0: 네. 근데 유진님, 저희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1: 네.
0: 가능한 말씀을 길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근데 살짝 떨려요. 네,
0: 떨리죠?
1: 공연할 때는 안 떨리는데.
0: 아, 맞아요. 수천만 명의 인원 앞에서도 이렇게 벨리댄스를 시연하신 분인데,
1: 네, 솔로 공연하는데.
0: 라디오 방송국에 오니까 그렇게 긴장되신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1: 떨려요.
0: 또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진님.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1: 네, 전주인 됐죠.
0: 네.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 11년 됐습니다.
0: 11년?
1: 네.
0: 그럼 고향이 이쪽이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1: 네.
0: 어디서 오셨어요?
1: 광주에서 15년 살았고요.
0: 네.
1: 여수가 고향입니다.
0: 아, 전남 광주에서 15년 사셨고,
1: 네.
0: 전남 여수와 고향,
1: 네.
0: 미향의 도시,
1: 네.
0: 동백꽃,
1: 네.
0: 그 다음에 저기, 그 서대회,
1: 네.
0: 갓김치.
1: 겁나게 맛있죠?
0: 겁나 맛있죠?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저문 열고 라디오 방송 들어오시는데, 섬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1: 볼섬.
0: 돌섬의 기운이 팍팍 느껴졌습니다.
1: 네.
0: 아, 여수 소녀셨구나.
1: 네.
0: 그러다가 광주로 유학 가셨나요?
1: 네.
0: 유학,
1: 네.
0: 가셨다가 전주로.
1: 네.
0: 아니, 전주는 어쩌다 오셨어요?
1: 아, 그분이 불러서요.
0: 그분이?
1: 예, 네, 제가 전주이가라 조상님께서 부르셨나 봐요.
0: 조상님이,
1: 네.
0: 광주랑 여수에 있지 말고 너 이리 와라잉?
1: 네.
0: 전주에 살아야 한다잉?
1: 네.
0: 아, 이런 지시. 아, 그래서 11년째 지금
1: 네.
0: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러면 전주에 11년 동안 살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공연을 전국구로 뛰었어요.
0: 네.
1: 근데 어디로 가도 저는 1박 2일 공연 뛴 데도 많고요. 서울로 가도 그러고 뭐 해남 땅끝까지 가도 그러는데요.
0: 네.
1: 마음이 안 편해요.
0: 왜요?
1: 항상 새벽에도 전주로 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집에를 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전주가.
0: 마음이
1: 네.
0: 전주시
1: 네.
0: 맞네. 그렇죠. 공연 때문에
1: 그런가
0: 멀리
1: 봐요.
0: 가셔도, 물론 이제 공연할 때는 집중을
1: 그런
0: 하십니다만,
1: 당연하죠.
0: 끝나고 나서 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1: 네, 전주만 딱 들어서면 동전주만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요.
0: 이야, 전주인 다 되셨네요. 그렇죠?
1: 네.
0: 전주인. 마음이 편한 도시 전주. 그렇죠?
1: 네.
0: 여수도 가끔 가세요?
1: 여수도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시니까 한
0: 아,
1: 번씩 가긴 하죠.
0: 여수.
1: 네.
0: 여수가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광 도시잖아요.
1: 네,
0: 여수
1: 그렇죠.
0: 밤바다도 유명하고,
1: 네,
0: 노래부터 해서,
1: 멋지죠.
0: 먹거리도 많고,
1: 네, 먹거리도 많고, 맛있죠.
0: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여수도?
1: 발전하고 있는가 봐요.
0: 아, 그래요?
1: 네.
0: 떠나온 지좀 됐으니까,
1: 네.
0: 갑자기 여수와 가고 싶네요. 네.
1: 저도 엄마가 생각나네요.
0: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그럼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벨리댄스는 만성요통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만성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6주간 벨리댄스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은 요통으로 느끼는 고통과 장애 정도가 줄었으며, 일상의 두려움을 느끼고 기피하는 수치도 함께 변했다. 이 연구 결과는 벨리댄스가 만성 요통을 가진 여성의

0: 우울증 및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유방암 환자에게 그리스 전통 춤을 추게 한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치료받은 14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춤을 추게 하자 신체 기능과 양손의 힘, 삶의 만족도가 모두 증가했으며 우울증 증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연구 결과는 춤이 유방암 환자들의 신체와 정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을 의미한다.
1: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이유진님은 벨리 댄서이자 강사로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벨리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이유진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2: 재미있었어요.
1: 아, 그래요? 네. 완벽하게 준비해오셨다는 말씀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2: 네.
1: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벨리댄스를 시작하다입니다.
2: 네.
1: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1: 앞서 자기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1: 이유진님은 벨리댄서이자 벨리댄스 강사시면서
2: 네.
1: 또 이집트 무형문화재인 수피댄스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1: 그 수피댄스 전수자,
2: 네.
1: 국내 유일한 전수자세요. 그래서 그러면 벨리댄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수피댄스란 무엇인지 그
2: 네.
1: 소개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네.
1: 네.
2: 네. 벨리댄스는 이집트 전통 춤이고요. 그리고 수피댄스는 이집트 무형문화재인데요.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무속춤하고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피즘이라고 하며 수피 댄스라고 하죠. 그래서
1: 네네.
2: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축복과 행복을 기원해 주는 춤으로서 하늘에 어떤 매개체가 수피 댄스의 어떤 한 인간이 하늘을 빌어 축복을 기원하는 춤이에요.
1: 그게 수피댄스.
2: 네.
1: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수피댄스가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이 추는 춤이고
2: 네.
1: 종교 의식의 또 하나다라고
2: 네.
1: 나와 있던데.
2: 네, 맞아요. 그 종교 의식이에요. 그
1: 여성분이시고
2: 네.
1: 또 국내 유일한 전수자 한 분이시잖아요.
2: 네.
1: 아니 왜 그 길을 선택하셨어요?
2: 많이 어려운 춤이에요.
1: 네, 네.
2: 근데 그것도 제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1: 네네.
2: 저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뭔가가 끌렸었어요.
1: 아니 벨리 댄스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피 댄스까지 같이 하셨다는 것은 뭔가 끌림 때문에.
2: 네, 그렇죠. 이제 그거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벨리 댄스부터 올라가야 되는데요.
1: 네네.
2: 제가 벨리 댄스를 시작한 계기는. 저는 애를 키우다가
1: 예.
2: 애하고 애기하고 같이 투탕카멘
1: 네.
2: 전시회를 갔었어요.
1: 이집트 투탕카멘.
2: 네, 이집트 투탕카멘 갔는데 이제 그 전시회에서 미라 그 왕의 미라도 관도 막 여러 전시를 하잖아요.
1: 네네.
2: 그림도 마찬가지 갔는데. 시체 관 보관해 놓으면 그 냄새 있잖아요.
1: 네.
2: 그런 냄새가 코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1: 그
2: 미묘한 그런 냄새며 향이며 향 같은 게 코로 들어오고 막 눈으로 들어오는 게
1: 예.
2: 나 굉장히 거기서 나를 굉장히 매료시킨 것 같았어요.
1: 아, 싫은 게 아니고?
2: 네. 거기서 묘하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1: 예.
2: 거기서 한동안 나오지를 못하고 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에 대해서.
1: 네네.
2: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가지고.
1: 네네.
2: 그때부터 집에 와서 꿈을 꾸기 시작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책을 보기 드디어 이집트 문화에 대한 책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
1: 네.
2: 여러 가지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이제 춤까지 언어에서부터 춤까지 이제 네. 여러 가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춤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네. 네, 매력에 빠진 거죠.
1: 아, 벨리댄스 먼저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수피댄스까지 전수 받으신 거세요?
2: 네, 벨리댄스를 하다가 10년 이상 하다가 네네. 이제 수피댄스에 끌려서 수피댄스까지.
1: 아, 네. 아니 이집트 뭐 그 뭐랍니까 그 전시회는 자주 있잖아요.
2: 아니 전시회는 자주 있었는데 그때 광주 살 때 광주로 한번 네네. 그 뽀식이 이용식 씨가 한번 가지고 내려왔었어요.
1: 아유, 뽀식이 그거를. 이용식님.
2: 네, 네. 그분이 한번 그 전시회를 가지고 이제 사회를 본다고 내려오셨어요.
1: 네네.
2: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왔었어요. 갔었어요.
1: 아, 그러니까
2: 거기를.
1: 단순하게 이제 이집트 문화를 알고 네. 싶어서 전시회 네. 갔는데 네. 그때 분위기와 향이 왠지 네. 날 매료시켰다.
2: 네.
1: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책을 들춰보고 뭐 인터넷 검색해보고 네. 공부를 하다가
2: 춤까지.
1: 네. 아, 이게 뭔 계시가 있었나?
2: 그랬던 것 같아요.
1: 그죠? 아, 뭔가 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야, 희한합니다.
2: 예, 전생에서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 재밌는데요? 참,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벨리댄스, 두 번째 여쭤보려고 했던 게, 벨리댄스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고 여쭤보는 게 질문이었는데,
2: 네.
1: 이집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벨리댄스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그 계기가?
2: 네.
1: 그럼 광주에서?
2: 네,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전주 내려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춤도 하고 네. 추면서 공연도 하고
1: 네.
2: 이제 수피 댄스도 전수도 받고.
1: 그러면 광주
2: 다양하게 이집트도 가고 이제 네. 터키 등
1: 아 터키까지 다니시고.
2: 예, 예, 예.
1: 그러면 광주에 그때 그 벨리 댄스 시작하셨던 나이가 혹시 20대셨나요? 아니면
2: 30대부터 했어요. 저는.
1: 그때 광주에 벨리 댄스 배울 수 있는 곳들이
2: 없었어요. 광주에는 없었어요.
1: 그럼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2: 전주에서 시작했어요. 춤은.
1: 아, 오히려 광주보다
2: 네, 전주가 더 빨랐어요. 춤이. 보급이.
1: 아, 그래요? 네. 벨리 댄스가?
2: 네.
1: 아니, 광주가 더 큰 도시인데?
2: 네. 그 전주가 더 빨랐어요.
1: 아. 그러면 전주에 오셔가지고 배우셨단
2: 네.
1: 말씀이에요?
2: 네네. 광주에서. 그래서 대구까지 가서.
1: 대구에도 벨리댄스 네. 배우러 다니시고
2: 네네. 네네.
1: 전주로도 오시고
2: 네.
1: 이야 열정적이셨네요.
2: 네.
1: 아 저는 전남 광주가 그때 이제 30대였을 때도 전주보단 광주가 큰 도시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2: 그렇죠.
1: 그렇지만.
2: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1: 근데 광주에 벨리댄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2: 왜냐면 서울이 더 가깝잖아요. 전주가.
1: 아니 거리적으로 뭐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전주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뭔가 빨리 들어온 도시는 아닌 것 같은데.
2: 문화의 도시잖아요. 전주가. 그래서 보급이 좀 빨랐나 봐요.
1: 아 그래요?
2: 네.
1: 그래서 전주 대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2: 네.
1: 근데 전주만 아니고 왜 또 대구까지 가셨어요?
2: 대구는 수피댄스 전수반.
1: 수피 댄스는 네. 대구,
2: 네.
1: 벨리 댄스는 전주로.
2: 네, 정말 미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한 그 수피 댄스.
1: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나들으셨네.
2: 네.
1: 화개장터 같이.
2: 아니 88 고속도로.
1: 88 고속도로.
2: 고속도로 떼어본 예, 그 지금은 포장이 돼서 길이 나아져서
1: 좋아졌죠.
2: 괜찮은데요. 그때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1: 험한 고속도로였잖아요. 88 네. 고속도로. 그 길을 네. 자주 오고 하셨겠네요.
2: 너무, 아, 말도 마세요. 저녁 늦게까지 또 공연까지 하고 오면은 새벽 1시에 오면은 무서워서
1: 아이고.
2: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예요.
1: 그런 또 배경이 있으시군요. 이야
2: 네.
1: 대단하십니다. 이우진님. 자 그럼 이거 세 번째 여쭤볼게요.
2: 네.
1: 취미로만 하실 수 있잖아요. 취미로만 벨리댄스든 스피든. 근데 이게 지금 직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2: 네. 저는 취미가 안 됐어요. 저는 한 번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냥 네. 하나에서 열까지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라.
1: 그러니까 내가 이걸
2: 내가 가르치면은 하나에서 열까지는 알고 가르쳐야지 모르고
1: 네.
2: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네.
2: 네.
1: 그러니까 벨리나 수피 저기 배우 댄스 배우시면서.
2: 네.
1: 그냥 취미로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 이건 나한테는 직업이야 내가 평생 이거 업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어떤 뭐 전환점이 있었던 거 아니면 뭔가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2: 업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1: 네.
2: 내가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남을 가르쳐야 돼. 자격증을 따면은 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다 알아야지 남을 가르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파고드는 거예요.
1: 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잘 알아야 된다.
2: 그렇죠.
1: 그래서 네. 파고들고 파고들다 보니까는 더 열심히 잘하게 되고.
2: 그럼요.
1: 그래서 그게 이제 직업으로 된
2: 네.
1: 거네요.
2: 네.
1: 적성에 맞으니까 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속에는 이제 내가, 내 몸이 산 증인이 돼서 이 벨리댄스가 무엇이냐.
1: 네.
2: 그것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제가.
1: 아, 뭔가 마음 안에?
2: 네, 선생님께서 방금 정말 중요한 것을, 방금 뉴스에, 뉴스를 통해서, 이것을 방금 알려주시더라고요.
1: 네네.
2: 틀어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네네. 대해서는 저 감동받았어요, 방금.
1: 아, 그래요?
2: 네, 어떻게 저것을 뉴스로,
1: 네.
2: 아, 저기 알아가지고 틀어주셨을까 싶어가지고 저 너무 지금 감동받았어요.
1: 저도 검색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벨리댄스가 이런 네. 장점이 있단 말이야.
2: 아, 예.
1: 이건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제가 네. 깊이 있게 다룰
2: 알려드릴게요.
1: 테니까
2: 네.
1: 그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1: 그러면 저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
2: 네.
1: 벨리댄스가 되겠다고 결심하셨을 때 주변의 반응 어떠셨어요? 뭐라고들 사람들이?
2: 아, 얼굴하고 똑같이 같은 딱 맞게 어울리게 직업을 가졌다고.
1: 어울린다?
2: 네, 너무 잘 어울린다.
1: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벨리댄스? 이렇게 생소한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테고. 아, 돈 되는 걸 해야지 왜.
2: 아, 그거 그런 말은 했어요. 돈도
1: 아,
2: 안 되는 거 한다고. 엄마가 차라리 식당 일을 하지 그냥 그래.
1: 아, 어머니께서요? 아.
2: 돈이 안 되니까.
1: 네. 그때 좀 그런 말씀 드리면 좀
2: 속상하지요.
1: 속상하시죠. 친구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내가 발리 댄스 할 거야라고 했을 때.
2: 친구들은 좋아하지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쁘다고.
1: 잘 어울린다고.
2: 네.
1: 그 전부터 뭐 발리 댄스 뭔가 뭔가 좀 연관성이 있으셨을까, 유진님이? 왜냐면, 나 벨리댄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울려, 너다워 라고 이렇게 말 듣기가 쉽지 않잖아.
2: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끼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 아,
2: 네.
1: 춤에 대한?
2: 아, 춤을 춰도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시절 때는 그랬잖아요. 학교.
1: 죄송한데 혹시 몇 학년 몇 반이라고 여쭤봐도 괜찮나요? 실례가 안 될까요?
2: 아,
1: 말씀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2: 아, 7학년 뭐 저기.
1: 에? 7학년이라고요?
2: 몇 반? 7학년 뭐 그냥 3반?
1: 아, 정말?
2: 네.
1: 아니,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모르실 텐데. 아, 진짜 7학년이시라고요?
2: 아, 네. 근데 다 그냥 나이 맞지 않게 젊게
1: 아니,
2: 봐요.
1: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인터넷이랑 이제 너튜브 검색해 보면서 유진님이 과거 공연하셨던 거 뭐 막 5년 전, 6년 전, 막 7년 전 것도 보면서 오래전에 이제 그 공연하셨던 영상이 있으면서 아, 나이는 좀 있으시겠구나라는 걸 생각은 했지만 많아도 저는 한 5학년 때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2: 네?
1: 5학년 때 정도인 줄 알았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나이가
2: 저 지금 5학년
1: 아니 7학년이라면서요.
2: 아니 73년생이라고요. 왜 그러세요?
1: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커뮤니케이션
2: 아 뭔 소리야.
1: 아니 저는 그 7학년이라고 말씀 나이 몇 학년 몇 번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5학년 때란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2: 5학년입니다.
1: 아, 5학년.
2: 네.
1: 그러니까 뭐 춤이나 뭐 그런 거에 좀 끼가 있으셨어요?
2: 에, 막 애들이 친구들이 너야 너는 왜 춤을 추는 다른 애들 춤을 추는데 너는 왜 상체하고 하체하고 따로따로 노냐? 춤을 추는데.
1: 아,
2: 왜 그랬더니 너는 상체 따로 하체 따로 따로따로 춤을 춘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우리 그렇잖아요. 막 중학교 때 막 수학여행 가고 막 애들이랑 막 춤을 추잖아요.
1: 그죠. 춤추는 시간 네, 있었죠. 네, 오락 시간.
2: 애들 쳐다보면 너는 상체하고 하체하고 따로 춤을 춘다 그래.
1: 그런 사람들이 잘 추는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춤을 못 추는 사람들은 상체와 하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기술 있는 사람들 기술 좋은 친구들이 항상 상체 하체가 따로 움직여.
2: 그때는 이제 전혀 이제 모르죠.
1: 그때부터 좀 이렇게 춤 같은 건 좀 끼가 좀 어쨌든 남다름이 좀 있으셨구만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벨리댄스가 그러거든요. 하체하고 상체하고 따로 따로 추거든요.
1: 그렇더라고요. 제가 동영상 네. 찾아보니까.
2: 네.
1: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다.
2: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유진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는 전남 사투리가 나오네. 아직도.
2: 그럼요.
1: 본인도 느끼세요?
2: 네. 그리고 광주가 또 사투리가 겁나게 심해요.
1: 세요.
2: 아, 그 진짜 전라도보다 더 세요.
1: 광주랑 여수가 또 다릅니까? 사투리가?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
2: 비슷하긴 한데 네. 광주 토백이들이 더 세요. 그런 여수보다.
1: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 네. 광주가 세.
2: 네, 광주에서 살면서 더 늘어버린 것 같아요.
1: 아, 저는 오랜만에 친근감이 느껴져서 왜냐하면 저도 어디요? 직장 생활을 아니 저는 고향이 남원인데
2: 네.
1: 직장 생활을 처음 한 데가 광주거든요.
2: 아.
1: 영봉동에 살았어요.
2: 아, 영봉동.
1: 저는 전남대 옆에.
2: 영봉동 진짜 사투리 심해 불어.
1: 아니, 어차피 같은 동네 아니에요?
2: 아, 영봉, 나도 영봉동에서 살았단 게요.
1: 아, 그래요?
2: 현대 아파트에서.
1: 아, 또 이런 공통점이 아따. 있구나. 그래서 제가 친근감이 이렇게 팍팍 느껴집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거 제가 주제를 사투리로 잡을 걸 했나? 어? 베리댄스 아니고 사투리로 주제로 잡을 걸 했어요. 네, 구수합니다.
2: 아, 네, 그러네요.
1: 네,
2: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아유, 제가 재밌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일부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신청해 주신 곡이 따로 없어서 진행자가 준비한 곡입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하산 아부 엘수두의 식샤크쇼크라고 벨리댄스 곡이라고 합니다. 자, 벨리댄스 곡 들으면 신이 나요, 그죠?
2: 네.
1: 아이고, 유진님은 늘 벨리댄스 음악과 함께 하시겠네요.
2: 에,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 곡으로도 네. 에, 작품을 많이 짭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외국의 벨리댄스 곡이 아닌 네. 우리나라 곡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네, 전통 음악으로도 하고, 또 여러 장르의 음악으로도 가능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아, 그것도 재밌겠다.
2: 네,
1: 아, 저는 그렇죠. 이제 벨리댄스 하면은 이제 하도 이제 TV에서 봤던 그 벨리댄스 전문 노래
2: 네.
1: 그것만 이제 생각나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가요로도 할 수 있군요.
2: 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벨리댄스의 매력입니다. 벨리댄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벨리댄스의 세계에 빠져 즐겁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벨리댄스의 매력은 이것이다. 무엇입니까, 유진님?
2: 벨리댄스 매력은 많지요. 많지만 그 중에는 나를 젊게 해주고 항상 춤출 때마다 구름 속을 걷는 느낌. 내 몸이 굉장히 뭔가에 내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은 춤을 추면은 아픈 곳도 다 있고
1: 네.
2: 잊을 수 있고 없어지고 내 몸이 승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아, 춤출 때 가장 자유로우신가요?
2: 네, 자유로워요.
1: 모든 고민과 신체 고통을 잊고
2: 네.
1: 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이제 그 몸이 아팠던 사연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2: 예.
1: 저희 뉴스에서도 저희 그 요통 환자들한테 네. 벨리댄스가 효과가 있다더라라고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2: 네.
1: 근데 유진님이 또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말씀 한번 좀 해주실까요? 그것도 장점이니까 벨리댄스의
2: 예. 예.
1: 매력.
2: 네.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궁 같은 경우도 약하고 또 심장도 약하고
1: 아이고.
2: 그런 체질이었어요.
1: 네.
2: 또 말씀하다시피 또 허리도 교통사고로
1: 아이고.
2: 안 좋았던 상황도 있었는데
1: 네.
2: 벨리댄스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강화되고 좋아졌다는 거 저는 정말 벨리댄스가 하늘이 정말 내려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2: 이제 저는 우리 그 저를 수피댄스, 벨리댄스를 전수해 주신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1: 네.
2: 옛날에는 처음에 그 말씀하셨어요. 벨리댄스는 신이 내려주신 여성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 말을 저는 그때 처음에는 실감을 못했는데
1: 네.
2: 저는 지금 그것을 굉장히 실감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을 저도 이제 되돌려주고 싶은데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여기 나온 계기지만
1: 네네.
2: 이제 제 때 이 벨리를 하고 나서
1: 네.
2: 완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좋아지는 기분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1: 벨리 댄스를 하시기 전에 심장이 좀 약하셨다고
2: 네.
1: 그죠?
2: 네.
1: 벨리댄스를 하고 나셔서 지금 뭐 문제 없으신 거죠?
2: 네.
1: 또 벨리댄스 하시기 전에 좀 자궁 쪽도 좀 안 좋으셨고
2: 네.
1: 또 허리도 좀 안 좋으셨는데
2: 네.
1: 뉴스에 나온 것처럼 벨리댄스를 하고 나셔서 건강해지셨다는 말씀이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허튼 이야기 하겠습니까?
2: 아, 절대 아닙니다.
1: 네. 네. 유진님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2: 네.
1: 아.
2: 그래서 내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1: 네네.
2: 그래서 벨리 배우세요, 벨리 배우세요 하는데 그냥 나는 막 그냥 말은 해도 빨리
1: 네.
2: 와서 해주고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것이 안 통하니까 정말 답답해요.
1: 벨리 댄스를 전주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몇
2: 지금은
1: 군데...
2: 많지 않아요. 왜냐면
1: 네.
2: 예, 지금 또 경제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다른 그 댄스들이 많기 때문에
1: 아.
2: 다 이제 취향이 또 유행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다 보니까
1: 네네.
2: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몰리고 하다 보니까
1: 유행에 따라
2: 그렇죠. 유행이 바뀌니까 좀 많이 죽은 편이죠. 지금 벨리댄스가.
1: 그러면 이우진님은 지금 벨리댄스를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2: 네.
1: 전문 강사시고 댄서신데
2: 네.
1: 이우진님만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이 전주에도 좀 있긴 있으세요? 아니면 적으세요?
2: 지금 없어요.
1: 아... 그럼 이우진님이 최고의 경력을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2: 아, 지금 저의 경력... 있어요, 한 분.
1: 아, 전주에서도?
2: 예.
1: 유진님보다 또 오랫동안 해오신 분도 계시긴 계세요?
2: 예.
1: 그 다음에 이제 유진님이시고.
2: 네.
1: 아, 이게 그 수는 많진 않으시는 거네요?
2: 네, 이제 그분은 이제 또 오랫동안 또 육아 때문에 많이 쉬셨고.
1: 네네. 아,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좀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여쭤봐도 벨리댄스를 한다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취미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대중화되진 않은 것 같다 전주에서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2: 네, 아우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프신 분 저처럼 그렇게 아프셨던 분들을 와서
1: 네네.
2: 좀 많이 좋아지셨다 소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참 신비롭네요.
2: 네, 실상 저희 회원분들도
1: 네.
2: 뭐 요실금 있으시 셨던 그 나이 드신 분들도 벨리댄스 배우시고 요실금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깨가 50견으로
1: 예.
2: 안 좋으셨던 분들도 막 어깨가 선생님 손이 안 올라갔는데 손이 올라가요 돌아가요 하신 분들도 많아요.
1: 벨리댄스 하고 나서
2: 네.
1: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몸이 안 좋은데 내가 무슨 운동이고 춤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안 하시잖아.
2: 네.
1: 그럼 더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픈 데를 이렇게 벨리댄스 같은 걸로
2: 네.
1: 하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볼만 하다.
2: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다른 춤들은 이제 스텝을 밟고 뛰면서 하는 거라 그냥 스텝만 밟고 몸만 움직이는 거지만
1: 네.
2: 이 벨리댄스는 이 속 뼈부터 근육 속 근육 속 안쪽부터 뼈부터 움직여주기 때문에
1: 네.
2: 속 뱃속 장기 장부터 시작해서
1: 네.
2: 모든 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1: 움직여주기
2: 때문에 이게 진정한 운동이고 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 아, 예.
2: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병이 완치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1: 네네.
2: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 맞아요. 직접 해보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이라는
2: 네.
1: 게 있어요. 그렇죠?
2: 그렇죠.
1: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벨리댄스로 도달하는 그런 최고점이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고난이 동작을 수행한다든가 아니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다든가
2: 그런 그럼요.
1: 정점이 있나요?
2: 있죠. 최고점이란 거는 없지만
1: 네.
2: 최고를 달려가는 게 끝이 없. 최고라는 것은 없어요. 끝이
1: 그렇죠,
2: 없어요.
1: 그렇죠.
2: 끝은
1: 네.
2: 없어요. 근데 고난이도가 있죠.
1: 어떤 겁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동작 같은 거?
2: 저 백범 긴급센터에서 저기 공연한 거 보셨죠?
1: 예.
2: 캔들 들고 머리 위에 캔들 들고 양손에 캔들 든 거
1: 맞아요,
2: 있죠?
1: 맞아요.
2: 지금 요즘 세대 애들 보고 하라 그러면 저 절대 안 못해요. 그래.
1: 아.
2: 하라 그래도 하라 그러면 그 어려운 거 못해요.
1: 그게 어떤 뭐 명칭이 있습니까? 그
2: 캔들 댄스인데.
1: 캔들 댄스.
2: 예, 캔들 댄스는 이집트에서 이제 축복을 기원하는 춤이에요. 그것도
1: 네, 네.
2: 이제 돌잔치나 뭐 집안에 행사 있을 때 결혼식 때 촛불 켜서 복을 기원하는 춤이에요.
1: 아,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유진님의 동영상을 너튜브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국을 빛낸 사람들 그런 시상식에 백범 김구 기념식장인가요?
2: 네, 네, 네.
1: 센터 거기에서 이제 유진님이 공연을 하신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2: 네, 백범 김구 100주년 기념 행사.
1: 행사. 네. 거기에 머리에 이제
2: 캔들을
1: 이고
2: 네, 뭐,
1: 또 양손에도 캔들을 들고 춤을 추신 동영상이 있어서 이야 신기하다 제가 그럴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너튜브 한번 검색을 벨리댄스 이유진 한번 치면은 그 동영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정도가 돼야 동작적으로는 고난이 동작이다라는
2: 네.
1: 말씀이신 거잖아요.
2: 네, 네.
1: 얼마나 해야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2: 많이.
1: 그렇죠. 많이 열심히 해야죠. 예, 한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동영상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쭤볼게. 제가 앞에서 이제 허리 질문 많이 이제 나눴는데 요즘 현대인 좌식 생활 많이 하잖아요.
2: 네.
1: 자세도 좀 구부러지고 그렇죠. 네, 네. 또 잘못된 자세 습관도 있고 또 스마트폰 본다고 막 이렇게 머리도 네, 팍 숙이고 그렇죠. 똑같은 동작만 하다 보니까 네, 네. 특히 또 허리가 안 좋고 뭐 요통에 네. 막 시달리는데 네. 벨리 댄스 허리에 괜찮죠?
2: 아 당연하죠.
1: 제가 뉴스에서도 뭐 들었고 잠깐 앞서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네,
2: 자세 교정 됩니다.
1: 아 됩니까?
2: 네.
1: 오히려 아 내가 요통이 있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벨리 댄스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 와우. 자세 교정 됩니다.
1: 네. 근데 여러분 앞서 저희가 그 오프닝에서 뉴스 들었다시피 만성 요통 환자분들한테 6주간 벨리 댄스를 했더니 그 증상이 나아졌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그 언급을 하고 있어서 효과 있습니다. 오히려 네. 허리를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네. 요통이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 전혀요. 전혀. 네.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2: 아우 예. 아프신 분들이 계속 더 나오셔요.
1: 아,
2: 좋아지신다고.
1: 좋아진다고?
2: 네.
1: 허리 근육이 막 강해지니까.
2: 네. 그렇죠? 강해지고 이제 또 그리고 병원하고 또 같이 병행하면서 네. 다니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보지요.
1: 보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벨리 댄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 오해와 편견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자만 하는 춤, 여성만 하는 춤입니까?
2: 아니요. 남성도 있어요. 벨리 댄서 남성도
1: 있어요. 아 정말 있어요. 저 몰랐어요.
2: 네. 아 남성도 있어요. 우리나라 남성도 있어요.
1: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너무 섹시하게만 생각한다 그런 또 편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섹시하게만 보이려고 한다.
2: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벨리 춤을 추니까 유연하게 추니까 섹시하게 보이는 거지 섹시해 네네. 보이려고 추는 춤은 아니죠.
1: 아 섹시해 보이려고 추는
2: 춤이
1: 아니다.
2: 아니고 그렇죠. 춤을 추니까 섹시한 거지.
1: 아 춤에 몰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섹시하고 섹시한 거지. 보이는 그럼요. 것이지 일부러 섹시하게 보이려고 추는 게 아니다.
2: 그럼요.
1: 아 일리가 있습니다. 또 혹시 어떤 오해랑 편견이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래요. 그렇게 막 배를 까놓고 추면은 어떤
1: 배꼽
2: 예
1: 벨리 댄스 하면 배꼽 춤이니까
2: 아, 한동안 저도 그런 이제 댓글에 그런 네. 악플이 달렸어요.
1: 아, 뭐라고
2: 배꼽 내놓고 넌 그렇게 추니까 좋냐 뭐 남자를 그런 에헤. 한동안 그런 악플이 악플. 올라와요.
1: 정말 안 좋은
2: 그러니까,
1: 악플이다.
2: 예, 한동안 좀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1: 아닌데 원래 그게 그런 춤 그렇게 시작된 춤이잖아요.
2: 아, 그럼요. 예. 이제 이제 당신이 그렇게 이제 추다 보면은 그런 말을 못 하시죠.
1: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트집 잡으려고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일부러 이제 악플 좀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춤은 춤으로만 보면 되는데.
2: 그럼요.
1: 아, 의상이 아름답다. 뭐
2: 그럼요.
1: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것이지.
2: 그럼요.
1: 누가 그걸 남성을 꼬시려고 일부러 배꼽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2: 그럼요.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를 뭐 환자로 보지.
1: 그렇죠.
2: 네, 환자... 운동을 하면 뭐 남자, 여자 따로 없습니다. 그냥.
1: 그렇죠, 그렇죠.
2: 네.
1: 좀 그렇게 좀 넓은 시야로.
2: 그럼 그렇게 봐야죠.
1: 봐주시면 좋겠는데. 아, 그렇게 따지면 뭐. 요즘 아이돌 여가수들 뭐 많잖아요.
2: 그럼요.
1: 배꼽 드러내는 것은
2: 그럼요.
1: 아유, 너무 흔하지 않나요?
2: 아 그러니까요.
1: K-POP이 지금 글로벌로 대세인데 뭐 K-POP 하는 뭐 아이돌 가수들 보면 뭐 예,
2: 그럼요.
1: 우상 뭐 더 뭐 야한 것도 많지만 네. 저희가 그냥 음악은 음악으로 보는 거죠.
2: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1: 그렇게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두 번째 벨리 댄스의 매력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좀 추가 말씀 있을까요? 아니면
2: 지금도 벨리 댄스 하고 싶은데 갈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과감하게 나오세요. 네. 배우세요. 왜? 내 건강을 위해서. 나이 여자들은 나이 먹으면은 방광도 약해지고 또 오십견도 있고 한 데서 다 자궁에 의해서 그런 거 다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벨리 댄스가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여자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운동이에요.
1: 남성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2: 아우 남성도 물론 좋아요. 허리 건강에 좋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벨리 댄스 배우세요.
1: 네, 뭐든지 해봐야 압니다. 그 장점을
2: 그럼요.
1: 그렇죠?
2: 네.
1: 네, 하던 것만 하는 거 말고 좀 안 해본 거. 네. 새로운 거 좀 해봐야잖아요.
2: 네, 그럼요.
1: 밸리 댄스 얼마나 새롭습니까?
2: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진행자가 좋아하는 노래 정세벽의 낡은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벨리 댄스와 전주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주는 벨리 댄스 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유진님?
1: 환경은 어디나 똑같이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이죠.
0: 근데 전과 같지도 않다면서요.
1: 좋은 환경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좀 위축되다 보니까 여기가 전주가 소비 도시가 대답 생산 도시가 아니고
0: 맞아요.
1: 소비 도시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0: 100원, 200원에도 민감이 안
1: 예, 그렇다
0: 나요?
1: 보니까 예, 좀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것도
0: 그래요.
1: 환경
0: 참.
1: 차이인가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네요.
0: 수도권 쪽은 좀 어때요?
1: 수도권은
0: 경기도랑은.
1: 전 제가 이제 수도권 쪽으로 갔다가 이제 들어서 이제 아는데 수도권 쪽은 여전히
0: 네.
1: 활성화돼 있어요.
0: 벨리 댄스가.
1: 네, 이제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전주는 좀 많이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전주도 그냥 좀 수도권 못지않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전주라는 도시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생산 도시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시민분들이 그래야 또 이거는 취미 생활로 벨리 댄스든 또 다른 뭐 운동이든 뭔가 취미를 좀 가질 텐데 이게 뭐 하루 이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제가 서울로 뜨기 전에 빨리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0: 서울로 뭐 예정하고 계세요?
1: 여기서 그냥 배울 사람이 없으면 서울로 떠야지요.
0: 아, 그렇죠. 아무래도 공급은 있어도 수요가 없으면
1: 네.
0: 수요 찾아서 또 이동할 수밖에 없죠.
1: 네.
0: 아, 근데 그나마 이제 몇안 되시는 벨리 전문가분들인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큰 도시로 다 가버리면 전주는 뭐가 남습니까? 다 떠나버리면? 그죠? 네, 참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어쨌든 전주에서 남아서 이제 서울로 떠나시기 전이니까 어쨌든 전주에서 좀 계속 노력은 해보실 거잖아요. 전주에서 만들고 싶은 벨리 댄스 문화가 좀 있으세요, 나름?
1: 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는 한두 사람이라도 저한테 이제 와서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전주 안 떠납니다.
0: 한두 분이라도.
1: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어디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여기서 남아서 그 다음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벨리를 가르칠 겁니다.
0: 아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어 보니까 이 벨리 댄스라는 게 즐기는 춤이 아니라 치유의 춤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1: 네, 치유의 춤이자 아름다운 춤이자 정말 재미있는 춤입니다.
0: 아,
1: 네.
0: 치유의 춤. 이야, 저희가 춤이라는 걸 즐기려고 추는 춤이지, 참,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춤.
1: 네.
0: 벨리 댄스, 그렇죠?
1: 네.
0: 자, 그럼 또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벨리 댄스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 전주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유진님 홍보하는 시간? 유진님 만나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돼요?
1: 중화산동 이동사무소
0: 아,
1: 네 거기서
0: 주민자치 프로그램
1: 네네 주민자치
0: 지금,
1: 프로그램 오후 월요일
0: 예.
1: 수요일 오후 3시
0: 하고
1: 반네
0: 계시고,
1: 3시 반 수업입니다.
0: 따로 지금 센터가 있는 건 아니시잖아요?
1: 네 이제 정말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시면 이제 시간을 처음 오시면은 이제 동사무소 하시면은 이제 중급 초급 이제 섞여 있으시니까 뭐 따라 하시기 힘드니까 이제 학원으로 이제 오셔서 기초부터 배우셔야지만 차근차근 해서 이제 내 몸을 처음부터 길들여 줘야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오셔야지 좋습니다.
0: 제가 학원명은 이제 좀
1: 이제
0: 바로
1: 학원으로
0: 언급할 순 없는데,
1: 그렇죠.
0: 김땡땡 댄스로 가면
1: 네.
0: 돼요? 무슨 동에 있는?
1: 여기 객사.
0: 객사 근처에 네. 김땡땡 댄스 학원
1: 네.
0: 거기로 가시면은 저희 이유진님 만나뵐 수 있답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0: 객사 근처에 김땡땡 댄스 학원이라고 얘기하면 다 뭐 웬만하면 아시겠죠?
1: 네.
0: 네. 네. 거기서 만나실 수 있답니다.
1: 네.
0: 한번 새로운 거 좀 많이 해보시죠. 뭐 청취자분들 그죠?
1: 네.
0: 익숙한 거 말고.
1: 네.
0: 자,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벨리 댄스를 사랑하는 이유진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오늘도 마치할 시간 됐습니다. 정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뭐 벨리 댄스 말고라도 가족분들에게 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도.
1: 아, 가족보다는요. 그냥 우리 가족은 뭐 저 우리 회원분이죠. 저는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고 좋지만 저는 우리 회원분들이 더 좋아요.
0: 현지 함께하는 회원분들께
1: 네.
0: 한 말씀 하시면요.
1: 네, 우리 회원분들 여름 내내 건강하시고 더위 타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저와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벨댄스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벨리 댄서이자 댄서? 댄서죠?
1: 댄서.
0: 제가 좀 영어에 약해서 벨리 댄서이자 강사 이유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0: 행복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에서 나온다. 달라이 라마. 9204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여자니까, 남자니까.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누군가의 능력을 판단할 때, 혹은 역할을 나눌 때 말이죠.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평등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자니까, 남자니까 대신에 그 사람이니까 라고 바라보는 것.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작지만 중요한 시작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라디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 양성평등 주간인 9월 첫 주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IU Celebrity.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88번째 방송, 9월의 첫 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아이유 셀레브리티 듣고 왔습니다. 9월 첫 주는 양성평등 주간이죠. 1995년 여성 주간으로 시작해서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금의 양성평등 주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일까요? 노르웨이의 사회학자 웨이스테인 굴보그 홀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수준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남성과 여성 모두 행복할 가능성이 약 두 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남성, 여성 모두 행복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는 거죠. 결국 더 행복하다는 거죠. 우울과 폭력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더 낮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성평등은 누군가의 몫을 빼앗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미디어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어떤 목소리를 방송에 담을 것인가? 시민이 직접 방송을 만드는 공동체 라디오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디어, 그런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그런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요, 조금 더 평등하고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요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유리상자 아름다운 세상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우리 동네.

네, 935 라디오 전지원, 935 라디오 전지원 로고송을 한번 AI로 만들어봤습니다. 935 라디오 전지원은요,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제 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제 방 되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열리고 있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개막식 현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개막식 현장을 직접 가서 담아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들으실 때는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움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제20회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이 열립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은 지속 전주 함께 잇지를 주제로 9월 5일 토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 발표를 비롯해서요, 공예와 문화, 과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70여 개 체험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한국전통문화전당 입주 공방 체험과 전북시민대학 50플러스 플랫폼의 활동 성과를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개막식은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고요.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평생학습과 063-281-536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북 지역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65회 전라예술제가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 동안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전라예술제는요, 전북의 미래 예술의 힘으로를 슬로건으로 공연과 전시,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축제 시작은 5일 오전 10시 퍼레이드로 시작됩니다. 전주시청을 출발해서 오거리 문화광장과 팔달로를 거쳐 전라가면까지 이어지고요. 전주 청춘 취타대를 비롯해 전주 전통 농악 보존회, 전주 기접 놀이 보존회, 정동마을 보존회 등이 참여해서요, 전통 문화와 거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5일 오전, 그러니까 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요, 전주시청에서 오거리 문화광장, 팔달로, 전라가면으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교통통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운전자분들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행사 개막식은 같은 날 오전 11시 전라가면에서 열립니다. 국악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전주 예총과 전남 예총의 연합 공연, 전북 연예 예술인 협회 공연과 시군 예총 합동 공연 등이 이루어집니다. 전시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미술과 사진, 건축, 문학 분야 작품 전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전시관 2층과 3층에서 열립니다. 또 10일 오전 10시 30분에는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중회의실에서 영화 상영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장르별 공연도 있는데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는 9일 오후 7시 30분 연극 공연을 시작으로 10일 오후 7시 30분 음악 공연, 13일 오후 7시에는 무용 공연이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제65회 전라예술제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9월 5일과 6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K-관광마켓 스마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야시장과 음악공연, 영화상영, 새벽시장 등 밤부터 아침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특히 5일 열리는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경기와 연계해서요, 양팀 유니폼을 입고 시장을 방문해 SNS 인증을 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전통시장 이용권 5,000원권을 제공합니다. 1만원권 이상 구매 방문객 대상 이벤트도 있습니다. 헝가리의 전통 춤과 음악을 전주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요, 오늘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얼스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차르다시 헝가리의 나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요, 헝가리 국립유산원 예술단이 참여해서 헝가리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전통 춤과 음악을 선보입니다. 차르다시는 느린 선율로 시작해 점차 빠르고 역동적인 춤으로 이어지는 헝가리의 대표적인 민속춤으로 헝가리 전통문화의 흥과 정서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은 4일 오늘은 오후 7시 30분 그리고 5일 토요일은 오후 2시와 오후 5시 30분 모두 3차례 진행됩니다. 장소는 국립무형유산원 얼스마루 대공연장이고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입니다. 켈라 채틀의 This Is Me.

0: 네, 영화 이데한 쇼맨 OST였죠.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왔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양성평등 이야기와 참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화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제1회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공감, 인사이드, 곁에서 안으로를 주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토요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사익길 청년 인권 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청년 식탁 사익길이 주관합니다. 개막식은 열렸고요. 영화제가 5일 오후 6시 폐막식과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금상과 은상, 동상, 전북대학교 총장상, 관객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하고 수상작 2편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화제 사무실 063-272-021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평화도서관이 영화 나는 보리의 김진유 감독을 초청해서요. 영화와 가족 그리고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강연은 코다, 코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평화도서관에서 열립니다. 코다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요. 김진유 감독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나는 보리를 통해서요. 코다로서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 063-281-642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와 삶을 바라보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허락락이 어제 9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서 열리는 올해 영화제 슬로건은 유영하다, 유연하게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붙들고 시간과 관계를 가로지며 함께 나아가는 여성들의 힘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모두 10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고요. 모든 상영작의 관객과의 대화 GV가 마련돼 있어서 영화를 본 뒤에 작품에 담긴 여성의 삶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관객들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북여성영화제 희어락락은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최 주관하는데요.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만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5일까지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리는데요. 제가 어제 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녹음한 음원이라서요. 주변 소음이 섞이고 음량이 조금 고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 청취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연하다 유연하게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연악락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전부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전북 여성단체 여러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자,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움직이다 보면 결국 움직이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개막장은 남태령인데요. 오늘 이 영화제에서도 서로 이야기를 만나고 함께 웃고 때로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양성평등주간 기념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어락락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어주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전북 여성단체연합 상임 대표를 맡고 있는 그리고 전북 여성노동자회 회장도 하고 있는 김일자 대표님 큰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양성평등 주간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9월 2일 어제 전 우리 여성단체연합 대표이신 박영숙 대표님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에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였습니다.
2: 이자리 여러분이야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데 본업에 충실하신다고 못 왔습니다. 네. 아, 정말 꼭 보답을 바라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배님이 국민훈장을 받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주간에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주위에는 여성의 지위가 이제는 남성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광역단체장 중에는 여성이 단 한 명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2026년 경기도지사에 추미애님이 되셔서 이게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바라보면 여성이 능력이 없어 선출되지 않은 게 아니라 당내 후보조차도 선출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올해 우리 영화제가 19번째입니다. 여성영화제에서 여성폭력, 여성노동, 성소수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상영해 왔습니다. 여성영화제 회원락락을 놓치지 않고 오신 분들 혹시 생각나는 개막식 작은 혹시 있으신가요? 생각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개막작을 제가 찾아보니 2011년에는 성장다큐 아이들, 2014년에는 뜨거운 악년, 2018년에는 헌팅그라운드, 그리고 2022년에는 경화의 딸로 해서 특별 영화도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났으면 되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2027년에는 이 여성영화제를 희영난락을 20주년이 됩니다. 올해 19년이거든요. 그래서 20주년이 되는데 개막자, 상영자, 폐막자 19년 동안 해온 것을 총정리하여 참여했던 감독, 스태프, 배우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해보고 싶어서 제가 특별자치도 자치도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전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돌아왔으면 합니다. 2026년 제19회 개막작은 난태령입니다. 그때 그 겨울 물러날 수 없었던 날들을 음미하면서 보았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우리 김익전 대표님 말씀대로 19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영화제를 이렇게 이어온다는 게 참 쉽지 않는데요. 물론 전북 여성단체연합에서도 노력을 하였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긴 세월을 같이 이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행사는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찾아와 주신 소중한 분들을 작년에는 제가 일일이 호명했더니 왜 이렇게 호명을 하냐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준비를 했어도 이렇게 오셨지만 예약을 안 하신 분, 예약을 하셨지만 빠지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센스 있는 분들만 오셨나 봐요. 박수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영화 계속 보려면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순서는 이번에 되셨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도지사님 여성단체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입니다. 제19회 전북여성영화제 희열한낱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영화제를 준비해 주신 전북 여성단체연합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영화인과 도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통해 여성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나눠왔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도 다양한 얘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 새로운 시선을 만나고 서로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나 차별과 폭력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화제가 모두에게 새로운 공감과 연대를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아 제가 양성평등 주간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성평등의 의미를 새기고 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작하는 달이고요. 9월 1일은 18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인권 선언인 여권 통문이 발표된 날입니다. 그래서 128년 전에 여성의 목소리를 이어 오늘의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 성평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 김희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박영수 전 전북 여성단체장 상임 대표님께서 9월 1일 날 열리는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여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평평등 실현을 기려한 공로로 국민훈장 공연장을 수훈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여성 노동자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애써오신 박영숙 전 대표님의 뜻깊은 소원을 제19회 전북 여성제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여러분들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자, 드디어 이제는 트레일러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영화제가 어떤 모습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슬로건 전부 아시나요? 발음이 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유, 오늘은 정말 수준 높은 관객들이 오셨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필요할 때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연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트레일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0: 책을 만드신 감독님 나오셔서 네. 짧고 굳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조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전북 여성영화제 트레일러를 지금 네 번째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는 제가 만들고 싶다고 솔직히 좀 쫄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저도 여성 감독으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할수 있는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을 수 있으면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는 제가 하고 싶다고, 꼭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는 AI로 만들었고요. 그 AI가 지금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 굉장히 핫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만들면서 느낀 거는 그 AI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이 그걸 선택하고 그걸 방법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더 깨달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왼쪽 해파리 그 포스터 이미지를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유연하다, 유연하게라는 어떤 그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의미가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여성으로서 활동을 할때 굉장히 그 보여지는 편견들과 뭐 이런 그 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유연하고 유연하게 사실 힘들지만 사실 그 부드럽게 하는 게더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이 된것 같아서 일단 해파리가 바다를 유영하면서 그 저희의 그 인생을 이렇게 필름의 촉수로 담아서 자유롭게 유영하고 또 자유롭게 만나고 하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일단 누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7시에 제 영화가 상영을 하는데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이제 어떤 영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슬로건과 상영작 소개해 주실 방지희 프로그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2: 큰 박수로 이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방지희입니다. 준비위원분들과 함께 정한 올해 슬로건은 유용하다, 유연하게입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총 10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개막작 남태령은 김현지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로 남태령 대첩의 28시간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촘촘히 기록한 작품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연대한 시민들의 모습을 가슴 뭉클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날 9월 4일 오후 1시에는 유재인 감독의 지우러 가는 길이 상영됩니다. 임신 중단을 결심하며 자신의 길을 찾는 여고생 이야기입니다. 4시에는 유소영 감독의 다큐 공순이를 상영합니다. 3년간 카메라를 들고 엄마의 일터와 삶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7시에는 우리 트레일러를 만들어주신 조미애 감독님의 영화 오늘의 카레가 상영되고 이후 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재혼으로 엉겁결에 가족이 된두 사람의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톡 시간에는 전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조미애 감독님이 들려주신 영화 이야기를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인 9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유진 감독님의 이반니 장만옥이 상영됩니다. 중년 레즈비언 만옥이 고향인 이반니에 내려와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4시에는 세 편의 단편이 상영되는데요. 정유미 감독의 안경과 허가영 감독의 찬여름은 작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초청되었던 화제작들입니다. 안경은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칸 국제 영화제에서 유진의 무의식을 들여다본다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인정받았습니다. 찬여름은 고된 삶을 산 노년의 영순을 보여줍니다. 김소영 감독의 파란불은 위태로운 친구 사이를 묻고 있습니다. 7시 폐막적으로는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여성영화 제작 워크숍을 통해 제작된 전준영 감독의 F-Woman이 상영됩니다. 소통과 단절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민 시네마스쿨 작품으로 신지환 감독의 울지 않고 말하기가 상영됩니다. 20대 여성 우리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대작 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든 영화의 상영 이후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10편의 영화를 유영하시면서 유연하게 낯선 세계와 새로운 시선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개막작이 남태령이죠. 그리고 남태령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의 누로입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면 한두 사람이 따라 부르고 어느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부르죠. 오늘 그 노래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광장에서 우리가 함께 노래해 주셨던 민중가수 김용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바위처럼입니다. 남태령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지켰던 것처럼 노래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죠.

0: 아침에 열기가 막 저도 막 몸소서 치는데 아, 이 남태령 때문에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현기 가수님이 아, 남태령 개막장이다 했더니 두말 안고 오셨어요. 자, 이제 멀리 마산에서 차를 끌고 오셔서 힘드시지만 참고 앉아 계신 우리 김현기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태령 연출한 김현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 여성영화제 개막식이 이렇게 화끈할지 전혀 모르고 왔는데 저 손이 후끈후끈하네요.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고요. 저 슬로건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영하다 유연하게. 여성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도 삶을 살아오는 기본 태도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견디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남태령에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많이 웃으시라고 만들었는데 또 많이 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마치고 나서 어떠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0: 제 19회 전북 여성 영화제 희열왕나 제19회 전북 여성 영화제 희열왕나
2: 개막식을 선언합니다.
3: 제19회 전북 여성 영화제 희열왕나 개막식 현장 제가 직접 다녀와서 녹음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 직접 녹음한 음원이라서 주변 소음이 섞이거나 음량이 좀 고르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막식 할 때 개막식 사회자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여권 통문인데요. 9월 첫 주가 그 양성평등 기념 주간이 된 배경에는 여권 통문이 있습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여성들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이 이 여권 통문인데요. 당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과 직업권 그리고 참정권을 주장했고요. 정부는 그 역사적 의미를 반영해서요. 기존에는 이 양성평등 주간이 7월이었는데 9월로 옮겨진 이유가 이 여권 통문 발표된 날을 기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9월 1일을 여권 통문의 날로 정하기도 하고요. 첫 주를 양성평등 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화는 때로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토요일까지인데요.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열리고 있는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희열왕나에 한 번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 OST의 OST입니다. 흔들흔들.

네, 영화 82년생 김지영 OST 흔들흔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10월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덕진 보건소 등에서 진행되고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치유의 정원,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치유 심리극,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치유 요가를 비롯해서 타로를 활용한 마음 토닥, 색채 심리, 스트레스 관리, TCI 기질 성격 검사, 웃음 테라피 등 모두 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별로 3회에서 8회까지 진행되고요. 전주시민 성인이면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 10명입니다. 신청은 9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고요.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전화하거나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한 걷기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이번 걷기 동아리는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이웃 등과 함께 팀을 꾸려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규모는 모두 6개 팀으로 한 팀당 5명에서 10명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1일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로 진행되고요. 전화 신청한 뒤에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063-281-633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민의 시선으로 도시의 변화를 기록하는 제1회 전주시 도시재생 경광사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전주의 변화 한 장의 기록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사업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사진과 함께 촬영한 장소와 간단한 설명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촬영 대상 지역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요. 평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또 제19회 전북 여성영화제 개막식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평등이라는 말은 조금 거창하게 들리지만 어쩌면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여자니까, 남자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목소리에 동등하게 귀 기울이는 것.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평등한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없는 게 메리트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성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의 펫케어 라이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이고요. 자, 반려견이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을 전보다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자주 본다거나 밥을 유난히 많이 찾기도 하고요. 배가 예전보다 좀 볼록하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털이 듬성듬성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보호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는 건가? 밥을 잘 먹으니까 오히려 건강하고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고요.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질환은요. 특히 중년 이상의 반려견에서 보호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쿠싱 증후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올여름 정말 징글징글했잖아요.
1: 네,
0: 사람들이 다 그런 정말 징글징글해. 해도 해도 너무해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여름은 잘 나셨습니까?
1: 아, 네. 뭐 수영 열심히 하면서
0: 네.
1: 시원하게 지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0: 이제 9월이 됐습니다.
1: 네.
0: 9월 하면 뭐 물론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가을 좋아하시죠? 어떠세요?
1: 뭐 가을에 뭐 제 생일도 있기도 해서
0: 어머.
1: 가을이 좀 특별히
0: 네.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추남, 가을의 남자.
1: 좀 이상한데요?
0: 생일이 9월에 있다고, 아니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가을 남자 추남으로
1: 네.
0: 우리 곽기만 대표 원장님과 함께 오늘도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쿠싱 증후군 뭐라고 할까요? 그 이름부터 조금 낯설다고 할까요? 물론 사람한테서도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1: 네네네.
0: 근데 정확히 이게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
1: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이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거든요.
0: 네, 어렵네요.
1: 부신이라고 하는
0: 네.
1: 기관이 저희 몸 안에 이제 콩팥 뒤쪽에 조그만하게 있는데.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부신 특히 이제 부신 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0: 우리가
1: 하거든요.
0: 보통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1: 네, 이제 코티졸 네. 뭐 네. 다른 말로는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도
0: 코티졸.
1: 하고
0: 네,
1: 이렇게
0: 네.
1: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정량이 분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코티졸이 이제 부신에서 형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질환을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고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부신 피질이 기능이 항진됐다라고 해서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1: 사실 이제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부신 피질에서 이제 쿠싱 증후군이 일어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0: 맞았을 때 생기는 쿠싱 증후군 이제 의인성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긴 한데 과도하게 오랫동안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쿠싱 증후군이다. 이렇게
0: 네, 맞습니다.
1: 좀 쉽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0: 아, 네,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눈치를 챌 수 있는 이 반려동물들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저희가 물을 많이 먹거나 네. 오줌을 많이 싸거나 네. 아니면 밥을 많이 먹거나 그리고 이제 팬팅이라고 하는 이제 핵핵되는 증상이 많이
1: 헐떡거림.
0: 심한 것.
1: 네.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쿠싱 증후군의 네.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털이 이렇게 좀 듬성듬성 빠지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0: 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네네. 이제 털이 이제 양쪽 대칭성으로 등쪽 부분에서 이제 빠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증상들은 사실은 갑작스럽게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기보다 서서히 시간에 걸쳐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저희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증상들이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좋아지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통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다 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캐치를 못 하실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말씀을 들어도 이걸 과연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쉽게 이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 싶거든요.
0: 그렇죠. 이제 밥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 저희도 네. 사실은 어느 날 밥을 많이 먹기도 하고 저도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왔는데요.
1: 네네.
0: 뭐 맛있는 밥이 있으면 많이 먹는다 보다 오늘 네. 좀 식욕이 없나 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오줌을 얼마나 싸는지 체크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이제 패드를 대부분 깔아놓다 네네. 보니까 패드 양을 보고서 오줌을 좀 자주 싸나 보다는 할 수 있지만 오줌 양이 많다라는
1: 맞아요.
0: 거를 직접적으로 쉽게 체크할 수는 네.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핵핵되거나 밥을 네네. 많이 먹는 이런 증상 자체를 쉽게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그렇게 체크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0: 네네.
1: 좀 의심이 간다고 좀 주의 깊게 보려면 이거 좀 의심스러운데 라면 너무 많이 마신다, 물을 너무 많이 먹는데라고 생각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 같은 게 사실 오줌 양을 가지고 체크하기는 좀 쉽진 않고요.
1: 네.
0: 저희가 대신에 이제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는
1: 체크가,
0: 좀 체크가 좀 가능하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보통 건강한 성견 같은 경우에 하루에 1kg당 보통 이제 50ml 정도 먹어주신다라고 생각을
1: 네,
0: 하시면
1: 네,
0: 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3kg다 하면 150ml 정도 먹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 5kg다 하면 250ml
1: 네,
0: 정도
1: 네.
0: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키로당 예를 들면 100ml가 넘게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거에 두 배 이상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1: 네네네.
0: 하시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냥 물을 막 주신다기보다는 아침에 물을 떠다 주실 때 아침에 몇 미리 정도
1: 네네.
0: 넣었는데 우리 아이가 몇 미리 정도 먹었구나 정도를 체크만 해주시면
1: 네.
0: 우리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 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쉽게 그나마
1: 그러네요.
0: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두 배 이상 먹는 거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0: 네,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쿠싱 증후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0: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쿠싱 증후군 아니고요. 사실은 물을 많이 먹는 대표적인 질환은 사실 당뇨라고
1: 그렇죠.
0: 볼 수가 있죠. 사실 당뇨랑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뭐 당뇨가 있는 아이들이 쿠싱에 더 잘 걸리기도 하고요. 쿠싱 증후군에 걸려 있는 아이들이 당뇨가 또 쉽게 오는 경향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 자체가 물을 많이 먹고 오줌을 많이 싸는 이렇게 증상이 보통 같이 심해지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이 급성으로 옵니다. 우리 아이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물을 먹고 오줌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싼다. 그래서 똑같은 다음 당뇨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쿠싱 증후군보다는 당뇨가 훨씬 더 임상 증상 자체가 심합니다.
1: 그러니까 보면
0: 네.
1: 서서히가 아니고 아주 급하게 갑자기 이런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는 게 당뇨 쪽에 가깝고
0: 맞습니다.
1: 쿠싱은 조금 서서히 진행되는
0: 네네 맞습니다.
1: 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0: 네,
1: 그러면 어쨌든 뭔가 변화가 있고 아이가 물 많이 먹는 것도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라면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0: 사실 이제 당뇨 급성 당뇨가

0: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되게 병원을 많이 권장을 드린 이유가 네. 사실 쿠싱 증후군보다는 급하게 굉장히 응급 상황에 생길 수 있는 경우는 당뇨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혈당이 500에서 600이 넘어간다라고 네네. 하면 당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된다라고 네. 볼 수가 어려운 게 당을 너무 급속도로 떨어뜨리게 되면 뇌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밥을 많이 먹거나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싼다라고 하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당을 좀 측정을 네. 해보고 만약 당이 정상이다 싶으면 그때는 호르몬 질환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네.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1: 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쿠싱 증후군이?
0: 사실은 이제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하게 좀 분비가 되다 보면 네. 좀 근육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를 잡아주는 근육 자체가 많이 약해져서 올챙이 배라고 하죠. 이제 팥벨리라고도 네. 하는데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상적으로 아이가 배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거나 보통 보호자분들이 오실 때 우리 아이 배에 복수가 찬 것 같아요. 어머, 물이 찬 것 같아요. 라고
1: 그 정도로 볼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뭐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배만 이렇게 저는 배만 나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1: 배만 급하게 수정하시는군요. 네.
0: 배만 이렇게 쏙 나와 있는 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면 다른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티졸이 과다하게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다른 쪽은 점점 아이가 어떻게 보면 홀쭉해지는데
1: 말라가는 것 같아요.
0: 말라가는데 배만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네.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배에 물이 찬 것 같아요라고 오지만 사실상은 이게 코티졸이 오랫동안 과도 분비가 돼서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이제 팥벨리라고 하는 쿠싱 증후군의 임상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배가 볼록해지는 거 네.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피부 쪽에 뭐 아까 털이 좀 빠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호르몬 질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이게 털 쪽 강아지들 쪽에 있어서는 이제 털 이게 모질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좌우 쪽으로 대칭적으로 등 쪽 하고 배 쪽으로 이제 탈모가 많이 시작이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모질도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얇아져서 그런 것들 쉽게 캐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보통은 이제 피부색이 좀 너무 시커멓게 많이 변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 쿠싱 호르몬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콩팥에서 칼슘의 재흡수율이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칼슘은 저희 몸 안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서 칼슘을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재흡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완벽하게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칼슘으로 침착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니다가 피부 쪽으로 침착이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슘들이 뭉쳐서 결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결석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피부 쪽으로 뭉쳐서 피부 쪽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칼시노시스 큐티스라고 하는 피부에 검은 점처럼 이렇게 박혀져 있는 것처럼 뭐 마치 점이 난 것처럼
1: 검은 점이 막 생긴 것처럼 보여요?
0: 막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점이 아니고 칼슘이 침착돼서 네. 피부에 나타나는 그런 호르몬 임상 피부 질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말한 무슨 배가 볼록해진다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뭐 다음, 다뇨 이런 것들이 네네. 동시에 막 생긴 이렇게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0: 임상 증상이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피부 쪽으로 나타나기도 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피부가 막 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네. 그냥 모질이 많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네네. 탈모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네네. 아니면 그냥 피부 자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2차 감염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피부에 무슨 뭐 염증이 막 생긴다.
0: 맞습니다.
1: 뭐
0: 피부 장벽이
1: 식으로요?
0: 무너지기 때문에 아하. 그로 인한 2차 감염이 이제 피부를 네네. 통해서 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감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 때문에 내원을 해주셨는데 원인 자체는 쿠싱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네네. 인해서 피부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서 2차적인 문제로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호르몬 질환 자체가 똑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물을 많이 먹고, 어떤 아이들은 밥을 많이 먹고, 어떤 네. 아이들은 오줌을 많이 싸고, 어떤 아이들은 배가 많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아이들은 탈모가 되기도 하고요. 네, 해서 네, 네. 각각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임상 증상이 그러네요.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캐치를 하셔서 좀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셔서 네.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 호르몬이 문제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것도 역시 나이 드는 것과 비례합니까?
0: 뭐 무조건 비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네. 저희도 뭐 대표적인 호르몬 질환이다라고 하면 뭐 당뇨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네, 네. 뭐 당뇨가 사실은 저희가 소아당뇨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대부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에 많이 이렇게 네. 발생하듯이 사실은 강아지에 있어서도 호르몬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경성 질환이다라고 네. 구분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뭐 7살에서 8살 이후에 좀 노령으로 접어드는 시기부터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 같이 종 특이적으로 좀 많이 발생되는 견종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나이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셨듯이 특정 품종 푸들하고 닥스훈트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0: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지 네. 사실은 뭐 푸들이나 닥스훈트는 무조건 뭐 쿠싱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지만 네. 뭐 다른 종에 의해서 보다는 조금 더 품종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네. 좀 다른 종에 비해서 좀 발병률이 좀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럴까요?
0: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1: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그렇죠. 어쨌든 발견되는 사례들을 보니 푸들과 닥스훈트가 조금 더 많더라.
0: 아, 그렇죠. 뭐 이렇게. 그래서 심장병이 네. 많은 종들도 있고 이렇게 네. 각각 종들에 따라서 좀 유전적인 질환이 좀 다르게 분포가 되고 마찬가지로 뭐 당뇨가 동양인들에서가 좀 서양인들보다 좀 더 많이 그렇죠. 발병되듯이 네.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달라진 점이 평소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네네.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크싱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보호자가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증상이 우리 아이 얘긴데라고 뭐 딱 단정화해서 바로 크싱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갔는데 오히려 다른 그 원인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쿠싱 증후군의 검사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보호자가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쿠싱인지 확인하는 병원에서의 검사 방법은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0: 사실 이제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이 있는 이유가 사실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다라고 하면 뭐 공복 혈당을 측정을 한다든지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해서 기준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어서 이 정도면은 당뇨다, 전당뇨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좀 확립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쿠싱 증후군은 굉장히 아쉽게도 검사 하나만 가지고 이게 100% 쿠싱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1: 호르몬 검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확인하기가 힘든가요?
0: 호르몬 검사도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ASTH라고 하는 뭐 1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가 있는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9시간 걸리는 뭐 LDDS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오중 검사 UCCR이라고 하는 오중 검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 가지 검사만 가지고 완벽하게 쿠싱이다 아니다를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질환이세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쿠싱 증후군이 뇌하 수체가 문제인 경우하고 부신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좀 각각 다르거든요. 네. 근데 위치하고 있는 것도 달라요. 뇌하 수체는 이제 뭐 머리 안에 있고 네. 부신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고 그 기전도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쿠싱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떤 검사 방법이 맞고 어떤 검사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100% 임상 증상을 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아이 상태에 따라 조금씩 좀 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9시간짜리 LDST 검사를 네, 많이 네, 하긴 네, 하는데 네. 이것도 그 검사가 좋을 건지 아닐 건지는 사실은 담당 주치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네. 통해서 좀 검사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검사 방법이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첨언을 드리자고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되는지 분비가 되면 어느 정도 많이 분비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검사인데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되잖아요.
1: 저는 병원만 가면 평상시보다 혈압이 진짜 조금 더 높게 나와요.
0: 맞습니다.
1: 항상 그래요.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혈압, 고혈압은 아니니까 아직 약을 먹을 정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0: 그래요. 사람도 그렇게 네. 민감한데 강아지들은 오죽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뭐
0: 어떤 자기가 지금 검사를 하러 가는지도 아니, 모르고.
1: 주차장에 내릴 때부터 덜덜덜덜덜 떠는 강아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9시간 걸리는 검사가 정확도는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 면을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우리 아이를 병원에서 8시간, 9시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8시간, 9시간을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얼마나 정확도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많은 보호자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1: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0: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검사 방법이 딱 하나로 이 검사 방법으로 확진을 낼 수 있다라고 100% 말을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러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네요.
0: 그렇죠. 예를 들면 검사 수치가 아무리 이상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임상 증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많이 먹거나 오줌을 많이 싸거나 이런 임상 증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약을 처방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네, 있습니다.
1: 네, 네. 네.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로 가능한 질환인가요?
0: 사실은 호르몬 질환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한 게 호르몬 네. 질환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약으로 빼주면 됩니다.
1: 네.
0: 너무 부족하면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거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그거를 억제시켜주는 약이 이제 틀로스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많이 분비되고 있는 코티졸의 양을 약으로서 감소시켜주는 틀로스탄을 약을 처방을 많이 네. 하는 편이고요. 간혹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90% 정도가 사실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고 10% 정도가 이제 부신 쪽에 문제가 생겨서 쿠싱 증후군이 이제 진단이 되는데 부신 종양성 쿠싱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D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것도 기초적으로는 틀로스탄을 써서 호르몬 농도를 낮춰줍니다. 낮춰주는데 네. 호르몬 농도를 약으로 도저히 못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수술적으로 부신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수술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혈압 조절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술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내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내과적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냐라고 하는데 뭐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부신 피질을 약으로 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외과적으로 막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0: 예, 외과적으로 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을 써서 부신을 녹이는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면 부신이 서서히 녹아가겠죠. 줄어 네. 사이즈가 감소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제거를
1: 이제 호르몬
0: 한다.
1: 호르몬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 테니까.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마이토탄이라고 하는 약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틀로스탄이라고 하는 약에 비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네. 심한 네. 약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내과적인 약을 써서 제거를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된 틀로스탄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약물 치료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1: 완치는 가능한 거겠죠?
0: 사실은 완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관리를 한다. 아. 그래서 저희 몸 안에 코티졸 농도가 일정 양이 분비돼야 되는데 이게 네.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면 약을 써서 정상 범위 안으로 좀 줄여준다라고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오히려 약을 먹기 시작을 하면 위험성이 있는 게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쿠싱 증후군이고요.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1: 갑상선도 저희... 항진증 저하증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 안에서 일정량의 코티졸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 분비가 되지 않는 질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부신피질, 그러니까 코티졸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약을 과도하게 많이 복용을 해서 코티졸 분비를 너무 줄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코티졸 양이 오히려 줄어버리는
1: 너무
0: 경우가
1: 많이
0: 있어요.
1: 줄이면 안 되니까요.
0: 그래서 사실은 코티졸이 너무 많이 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지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코티졸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에디슨 질환이라고 해요. 근데 에디슨은 질환이라기보다 에디슨 크라이시스, 뭐 대재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분비가 없게 되면 오히려 쿠싱, 오히려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그렇군요. 경련을 막 하면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을 처방을 받아서 코티졸 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면서 네. 약을 알맞은 양을 적당하게 복용하는 게 관리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보호자가 예를 들어 증상이 좋아진 것 같은데 하고 막 끊는다든지 뭐 이렇게 보호자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네요.
0: 끊는 거는 오히려 뭐 그냥 코티졸 농도가 높아져서 다시 다음 잔뇨가 심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쿠싱 증후군이 그냥 증상이 다시 발현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한 번 먹을 거를 우리 아이들이 뭐 피부가 빨리 안 낫는 것 같아.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이제 수의사와의 동의 없이 네. 우리 마음은 알겠어요. 우리 네, 아이가 증상이 네. 빨리 좀 호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예를 들면 하루에 두 번만 먹어야 되는 약을 막 세 번, 네 번 먹인다라고
1: 그게 더
0: 하시면
1: 위험할 수 있다는
0: 오히려
1: 거죠?
0: 호르몬 농도가 훨씬 줄어버려서 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문의하고의 상의 없이 혼자 판단하는 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0: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네.
1: 그래서 반드시 뭔가 약을 끊든지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문의 주치의와 상의하는 거.
0: 네, 맞습니다.
1: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좀 관리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0: 사실 이제 물 마시는 양하고 소변 네. 보는 횟수 정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네. 해서 물 마시는 양이 늘었는지 소변 보는 양이 좀 줄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노령견이 된 이후에는 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실 때 호르몬 네. 검사까지 좀 같이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네. 드리고 사실은 뭐 호르몬 검사를 하지 않아도 몸 안에서 뭐 ALKP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혈액검사상 좀 높아져 있으면 쿠싱을 좀 의심할 만한 정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간단한 뭐 정기 혈액검사 정도만으로도 네. 쿠싱의 전조 증상을 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니,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도 되게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우리도 건강검진 중요하잖아요.
0: 아,
1: 소변검사, 혈액검사 이런 게. 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좀 짧게 아주 간단하게 무리하지 않고 운동하는 건 해야겠죠.
0: 그 코티졸 자체가 이제 근육량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근육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배도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칙적으로 좀 움직여 주시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줄이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무리가 될까 봐 운동을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짧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에서
0: 맞습니다.
1: 운동하고
0: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약 잘 먹고 예. 정기적으로 정기검진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건강의 기본은 거기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예. 공부에 왕도가 없잖아요. 꾸준히 열심히 계속하는 거.
0: 네.
1: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유지하고 관리하고 약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 네.
1: 올리몬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으로부터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오늘은 반려견의 쿠싱 증후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꿈속에서 인형 갖고 만나.
1: 꿈속에서 만나.
0: 인형 갖고 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Until we die.

지구의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얘기들이 현실이 되고 보니 어마어마한 자연재앙 앞에 무력한 인간의 문명의 힘이란 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문학 동네의 장편 소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0: 어려운 아이였다. 아무 때나 깨서 울었다. 밥을 먹거나 세비 아주머니가 안아줄 때 말고는 목이 쉬어라 울어댔다. 우량아의 힘도 세서 다루기가 어려웠다. 세비 아주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었고 살이 많이 빠졌다. 희자를 둘러엎고 방앗간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쌀을 비로 쓰는 동안 꾸벅꾸벅 졸았다. 증조모는 희자가 미웠다. 세비 아주머니는 하루하루 살이 빠지는데 아이는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고 제 어미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었다. 세비 아주머니의 눈빛에서도 아이에 대한 애정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단 한 시간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누군가에 대해 좋은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증조모를 대하는 세비 아주머니의 태도도 예전과 달라졌다. 증조모가 우스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 않았고 대수롭지 않은 말에 화를 내기도 했다.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한 달 내내 미역국을 끓여 밥상을 차렸고 세비 아주머니가 잠시라도 잘 수 있도록 희자를 돌봤다. 똥지저귀를 빨아 널기도 했다. 그런데도 세비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국이 맛있다든가 도와줘서 고맙다든가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때때로 뜻없이 울음을 터뜨렸고 증조모에게 증조모의 방으로 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지쳐가는 세비 아주머니를 바라보는 증조모의 마음이 고됐다. 세비 아주머니는 여러모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세비 아저씨가 떠난 지 5개월이 지난 뒤부터 돈을 보내오기는 했지만 그간의 어려움을 갚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다. 희자가 몇 시간이고 그치지 않고 울던 어느 새벽, 증조모는 세비 아주머니의 방으로 갔다. 세비 아주머니는 우는 희자를 멀찍이 눕혀놓고 벽에 기대앉아서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울고 있었다. 증조모가 희자를 앉자 희자는 몇 번 크게 소리내 울다가 울음을 멈췄다. 내가 안고 있을게, 눈 붙이라. 증조모가 말했다. 일 없다. 내버려 두라. 거기서 울게 내버려 두라. 증조모가 세비 아주머니 말을 무시하고 희자를 안고 달랬다. 세비는 자야 한다. 증조모가 다가가자 세비 아주머니가 몸을 피했다. 애는 내가 볼 테니 얼른 눈 붙이라. 증조모가 세비 아주머니를 겨우 자리에 눕히고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동이 터우며 어둠이 걷히고 있었다. 증조모는 잠든 세비 아주머니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방앗간에서 얻어온 종이에 세비 아주머니에게 줄짧은 편지를 써내려갔다. 세비 아주머니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적고 그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편지였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증조모는 그런 식으로 몇 번이고 편지를 썼다. 다행히도 희자는 돌을 넘어가면서 돌보기가 수월해졌다. 여전히 악을 쓰고 울기는 했지만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예전처럼 키우기 어렵지는 않았다. 희자는 3살 위인 우리 할머니를 좋아해서 많이 따랐다. 할머니에게 악착같이 붙어서 손가락이나 팔을 물기도 했다. 그런 일이 계속되자 할머니는 체념하고 희자를 돌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5살 때 일이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어른들의 눈치를 봐가며 행동했다.
1: 너네 엄마 백정이라더라. 그런 얘기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어.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였으니까.
0: 첫 기억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1: 그럼. 냇가에서 물을 보고 있었어. 화창한 날이었고 햇빛이 수면 위로 떨어져서 반짝였지. 그런 날을 엄마가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린 시기를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 서너 살때 기억이 또렷이 나니까. 저도 그래요. 그치?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뒤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희자가 아주 애기일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 그 애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던 거랑 그 방에 들어가면 달콤한 젖냄새가 끼치던 것도. 그런데 어른들이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백종딸이라고? 사람마다 다 달랐는데. 자기 아이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 증조할머니랑 증조할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난 그런 걸 말하는 애가 아니었어. 할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나는 할머니의 말을 정확히 이해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바깥에서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집에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울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한뒤 집으로 가는 아이였다.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방어할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하곤 하던 내 존재를 부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존심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엄마가 복군의 아주머니랑 싸우기도 했었어. 증조할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그런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 나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양민의 씨로 난 자식이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쓸것 없다고 했지. 계집은 사내의 씨를 받아 키우는 거라고 하더구나. 나는 아버지의 씨를 받았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너무하네요. 너무했지. 아버지는 그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할머니는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네 가족과 있을 때만 안전함을 느꼈다면서,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를 따라 방앗간에 가서 지내던 일이 생애 초기 기억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세비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대해주던 포근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세비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댕기머리를 따주기도 했고, 할머니를 무릎에 눕히고 귀지를 봐주기도 했다. 할머니가 베고 누운 세비 아주머니의 치마에서는 계절의 냄새가 났다. 쑥 냄새, 미나리 냄새, 수박 냄새, 마른 고추 냄새, 불을 피운 부투막 냄새. 세비 아주머니의 무릎을 베고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잠을 잘 때의 평화로움을 할머니는 기억했다. 세비 아주머니가 방에서 일할 때 할머니가 일손을 거들기도 했다. 세비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두 손에 명주실을 걸어놓고서 실패의 실을 감았다. 할머니는 손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세비 아주머니의 손짓으로 실이 실패해 단정하게 감기는 모습을 바라봤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세비 아주머니는 선선히 웃어 보였다. 일이 끝나면 같이 실놀이를 하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실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무늬가 할머니는 늘 신기했다. 그렇게 놀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증조모는 할머니를 낳은 이후에 더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첫 출산이 난산이었던 데다 그뒤 출혈이 심했던 게 원인이었는지 모르겠다고 할머니는 말했다. 증조모는 부모의 뜻을 저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죄를 지었기에 더는 자식을 볼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와도 할 말이 없던 시대였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세비 아저씨의 시선이 두려워서였다. 밖에서 아이를 본다면 세비 아저씨는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세비 아저씨한테는 자주 연락이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엽서와 함께 돈을 보냈다지. 그 엽서를 세비 아주머니랑 엄마랑 아버지가 다 돌려입고 다시 돌려입고 했었나 봐. 자긴 아주 잘했고 모두가 보고 싶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이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세비 아저씨는 생활에 충분한 금액의 돈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약속한 2년이 지나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지금 돌아가기엔 아깝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엽서에 적었다. 그렇게 1945년이 됐다. 아저씨가 처음 계획대로 1944년에 돌아왔다면 많은 일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있었다. 그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증조모와 세비 아주머니는 서로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다. 세비 아주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잘 수도 밥을 넘길 수도 없었다. 증조모도 그런 세비 아주머니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믿음이 피어올랐다. 세비 아저씨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살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꿈 같은 믿음이었다. 그게 사람 마음일 테니까. 소중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리라고 끝까지 믿는 마음. 증조부는 세비 아저씨의 소식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지만 아저씨의 소식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모두가 괴로워하던 그해 10월의 어느 저녁 무렵 세비 아저씨가 마당에 나타났다. 꼴이 엉망이었지만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세비 아저씨였다. 밖에 나갔다가 희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세비 아주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삼촌! 그에게 달려간 사람은 증조모였다. 삼촌! 삼촌, 이게 무슨 일이실까? 삼촌!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으면서 증조모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세비 아저씨의 모습이 할머니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일본에서 돌아온 세비 아저씨는 한참을 못 씻은 듯 무척 지쳐 있었다. 그는 주저앉아 있는 세비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안고 작게 속삭였다. 그걸 본 희자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할머니 뒤에 숨어 울었다. 위협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기 엄마를 껴안는 모습에 겁에 질린 것이었다. 나도 처음에 세비 아저씨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 아저씨가 그걸 알고 한동안 내게 말을 붙이지 않았어. 할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다. 세비 아저씨와 연락이 끊겼을 때도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친구를 보고 감정을 감추지 못한 거였다. 그는 세비 아저씨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우리 아버지가 자기 엄마 아버지를 빼고서 사랑한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세비 아저씨였을 거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았느냐고? 할머니는 입을 벌리고서 한동안 나를 골똘히 바라봤다. 예, 나는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아마도 어쩌면... 그렇게 말하다가 할머니는 고개를 작게 저었다. 그날 할머니와 나는 목성을 봤다. 목성에 흐르는 줄무늬를 봤다. 할머니는 아이처럼 감탄하면서 저 반단지에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다. 할머니가 가고 나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세비 아주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두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을까? 두 번째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었을까? 두려울 정도로 행복했을까? 꿈이라고 의심하진 않았을까? 그날 밤 꿈에 전남편이 나왔다. 꿈속에서 나는 그가 내게 준 상처도 잊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에 그저 행복해했다. 그의 큰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그를 안아보기도 했다. 편안하고 좋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잠에서 깨었을 때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일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오로지 그만이 내게 줄 수 있었던 친밀함을 갈구하고 있구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억하고 있구나. 당연한 일이라고 되뇌면서 나는 조금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세비 아주머니의 입장이었더라도 나는 남편을 위해 그만큼 울었을 것이고 남편을 다시 만나서도 그만큼 행복했을 것이다. 전 남편이 저버린 것은 그런 내 사랑이었다. 내가 잃은 것은 기만을 버리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잃은 것은 사랑이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잃었는지 경쟁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 경쟁에서 나는 패배가 아니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뇌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주면은 그만큼 뇌가 영리해져서 심해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죠. 책을 새로운 책들을 많이 접하는 것도 그런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다민이의 배낭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또 좋은 책 많이 선택해서 읽어보시고 또 정보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도 아름다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배낭녀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